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7: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아이들의 언쟁이라고 하면 뭐 의례 논리도 없고 그냥 우기기만 할 것 같고 떼쓰고 소리 지르는 게 다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나름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어떤 표정도 좀 다른 것 같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톤도 다를 수 있구나, 나름 생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말하겠다, 그리고 듣겠다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말이 뭐였을까요? 이 부분이 좀 재미있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게 옥신각신하더니 마지막엔 그 개미의 존재를 안 믿던 아이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래? 뭐 봤다는 거지? 다음에 우리 같이 보자? 이러고 끝났어요. 이 대목이, 아, 이 대목은 좀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막 더 이상 의욕을 갖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을 믿고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보면 되겠다 해서 끝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거창하게 내가 한번 참아주자, 뭐 봐주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더 이상 의욕을 갖지 않는 마음이 그냥 너무 부러웠어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하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저녁 녹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리고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름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부치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이적의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였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가 바라는 인간형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이 관계의 고단함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순간이 분명 오죠. 자주 오죠. 이 책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왔던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마디로 심리적 CPR,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가죠. 사회적인 지위가 요구하는 의무감도 있을 거고 또 뭐 트라우마 같은 거로 오래 안고 가는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진짜 심리적 CPR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구나, 절실하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겉으로 온화해 보이고 늘 뭔가 뭐 그렇게 막 힘들게 찌들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아, 저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마저 드는 사람도 하나하나 그 내면을 들어가서 살펴보다 보면 남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말할 타이밍을 못 갖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사람 성격이 타고나기를 원체 남한테 이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한테 얘기해서 뭐 같이 해결하고 이런 걸 못하는, 그냥 혼자서 삭히고 혼자서 이 나름의 어떤 해결을 하고 남들에게는 절대 티를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속으로 뭐 하나도 없겠습니까? 아니죠. 드러나지 않을 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누구나 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 좀 오래 이미 털어버려도 될 것을 끙끙 앓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렇게 고민할 거리도 안 되는데 그냥 본인의 판단 미숙으로 어떤 남 눈을 너무 의식해서 고민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남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그게 뭐 대수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어떤 마음에 내재된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발목을 잡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좀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치킨 먹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2부에 보고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로 1부는 마무리할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으로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발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함께 하셨고요. 자,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꼬리님 일찍 오셨네요. 새벽 운동 끝내고 가벼운 몸으로 출첵합니다. 라고. 아, 얼마나 개운할까요? 그리고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따끈따끈합니다를 제가 피곤피곤합니다로 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무슨 일로 이렇게 피곤하신가 했더니 따끈따끈합니다 였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자 하셨는데, 아, 권용섭님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커피님은 언니분이 일요일 오후에 시골로 가셨군요. 제가 시간 날 때 언니가 있는 시골 갈 겁니다 하셨어요. 대구가 덥네요는 다른 분인데, 왜냐면 윤영준님 일단 반갑습니다. 윤영준님이, 아, 권영준님인가요? 권영준님이 나란히 문자가 있는데 시골집으로 갑니다 라고 돼 있어서 한 줄로 같이 읽었는데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그건 아닌가요? 어제 아내와 대구에 와서 건강검진 받고 딸 예진이도 보고 오늘 시골집으로 갑니다 하셨는데, 다른 사연인데 희한하게 이게 인연인가 보네요. 시골집 키워드가 두 분에 딱 겹쳐서 인연인가 봅니다. 대구가 덥네요 라고. 아, 그쵸, 덥죠. 더워도 우리가 또 이렇게 부지런히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혹은 뭐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또 두 시간을 끝까진 아니더라도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제일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도광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496 뒷분을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아, 어떤 이의 꿈 남편의 최애곡인데 지금 옆에서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6192 뒷번호 쓰시는 분 현경님,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십시오. 향기님이 비 소식에 날이 좀 흐리고 찔레꽃 향기가 은은히 다가와서 느껴지는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오늘 저희가 있는 곳도 내일 모레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 좀 흐려요 지금. 그래서 기분상으로는 오늘 뭐가 내릴 것처럼, 그래서 저도 오늘 비가 오나 조금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오늘은 좀 흐린 곳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유롭게 아침에 차 한잔하면서 음악 듣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갈게요. 캡틴 앤테닐 Today to me one more time 준비했고요. 닐 세다카의 Our last song together 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과 양산 황산공원에 다녀오셨다는 우리 김선숙님. 여기 사진이에요. 황산공원? 여기 바다 쪽인가요? 오늘도 여름 날씨네요. 열무 씨 뿌리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동안 한번 어디 뭐 좀 몸살났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다가 얼마 전에 그러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0016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독수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397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신림동 유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노래 따라 추억 따라 와보니 노추네요 라고. 네, 반갑습니다.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전해드려요.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110이 쓰시는 분이 한때 이 음악을 들으면 기다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라고 기억하시나요 서영 씨 하셨는데 너무 잘 알죠. 박상원 씨가 얼굴도 가끔 등장하고 나레이션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쵸, 좀 알려진 분들의 인물 다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끔은 예, 그냥 전혀 모르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의 일상을 조금 따라가는 스케치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너무 그게 그 당시에 신선하고 매주 기다려졌어요. 제 기억에는 토요일쯤에 예, 토요일쯤에 왜냐면 그게 점심 무렵에 했는데 제가 부지런히 그걸 보겠다고 집으로 뛰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예, 얼른 그걸 보고 그 음악에 빠져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리님도 이 얘기를 해주셔서 노추 들으면서 매일 아침 마음에 CPR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제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러면 어떡해요? 신청하려던 노래는 지금 나오네요 하시면서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때 문자를 주셨네요. 아무튼 기억하는 아름다운 TV 땡땡 예, 그 드라마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었죠. 자, 1부 끝곡으로 화장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유리스맥스의 스윗 드림스까지 스윗 드림스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도광택님의 신청곡이에요. 정수라, 환희.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3부는 그렇죠.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장 문을 활짝 열 거고요. 오늘 아까 그 심리적 그 CPR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리님이 주셨던 문자가 그 뒤에도 음악 나가는데도 혼자 많이 웃게 됐어요. 저는 절대 빨리 뛰기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편안하게 오늘도 함께 극장으로 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어요. 오늘은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준 영화 프리티 우먼입니다.

자, 영화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의 OST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나탈리 콜의 와일드 위멘 2예요. 1990년 미국에서 제작된 게리 마샬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요.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이 주제가 겸 제목으로 쓰였고 미국에서는 1990년 3월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9월에 개봉을 했었네요. 저는 비디오로 한 10번 정도는 대여를 했던 것 같고요. 가끔, 지금도 가끔 추억의 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영화 스토리를 잠깐 들어가 볼까요? 밤거리에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비비안, 줄리안 로버츠죠. 비비안은 어느 날 길을 잃어서 잠깐 차를 세운 에드워드, 리차드 기어의 차를 손님으로 오해하고 타게 됩니다.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박했던 비비안은 이 멋진 차를 일일이 훈수를 더 가며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이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가 직접 운전을 해보겠냐고 줘요. 그리고 정말 에드워드의 숙소인 호텔까지 운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살짝 심쿵한 에드워드가 헤어진 다음에도 정류장에 그대로 앉아있는 비비안에게 하루 자신의 방에서 묵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큰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가서야 자신만 옷차림이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된 비비안. 그녀의 돌발 행동들에도 에드워드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거부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완전히 쉬고 가라는 제안을 이제야 이해한 비비안도 에드워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에드워드는 부실한 기업을 사서 쪼개어 다시 파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미팅도 예정되어 있고 또 이래저래 유쾌한 비비안의 모습을 보다가 아예 며칠 같이 지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에 파트너로도 같이 가자는 이른바 고용 제안을 하게 되고 옷을 사입으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로데오 거리로 쇼핑을 갔다가 마음만 상해서 오게 되는 비비안. 이 명품 매장의 점원들이 그 비비안의 어떤 외형만 보고 얼마냐고 물으면은 너무 비싸다, 무조건 비싸다라고 길을 죽여요. 그 길로 돌아와서 풀이 죽은 비비안을 역시나 오해했던 매니저가 츤데레 스타일로 도와줍니다. 멋진 코디도 붙여주고 또 식사 예절도 묻는 대로 다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간의 일을 알게 된 에드워드가 카드를 주면서 다시 쇼핑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매장에 들어가서 한방 먹이고 나오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멋진 음악에 맞춰 명품 거리를 신나게 당당하게 걷는 장면, 이게 아마 영화 프리티 우먼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보시겠어요?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화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피터 세트라의 No Explanation이었습니다. 자, 영화 속의 남녀 모두 좀 순수한 면이 느껴져요. 에드워드는 냉혈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인수해야 할 기업이 자신이 존경하던 회장님이란 사실에 인간적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인수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때 그냥 뭔가 인간미가 있는 캐릭터라고 처음부터 보여지긴 했지만 그런 걸 좀 더 드러내고 있구나, 이 장면에서 그런 게 느껴졌죠. 그리고 밤거리를 헤매는 비비안 역시 어떤 그 일이나 차림새를 떠나서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매력 포인트죠. 둘에겐 오해도 생겨요. 이 시한부 파트너이긴 하지만 서로의 순수함에 이끌려 그 어떤 경계를 넘나들며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데, 에드워드의 동업자인 동료가 비비안이 혹시 이 스파이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거든요. 일에 있어서. 그랬더니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를 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직업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인수를 결국 포기한 에드워드에게 화가 난 이 동료가 비비안을 찾아와서 선을 넘는 무례함을 보이게 되죠. 이때 비비안이 에드워드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쉽게 대했다, 쉽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또 이내 오해는 풀리고요. 에드워드는 진심으로 함께 뉴욕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정신이 건강했던 비비안은 자신이 온전히 서는 인생을 선택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마음먹죠. 그렇게 짐을 빼는 날 창밖으로 버스가 온 줄 알고 내다보니까 백마탄, 아니 하얀 차를 타고 나타난 에드워드가 있어요. 심지어 건물 그 외벽에 있는 비상계단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그걸 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장면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데요. 한 곡을 더 들을까요? 락셋의 In Must Have Been Love 전해드립니다.

락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으셨습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 이 초아는 결말이 달랐었대요. 아름답기는커녕 좀 심하게 암울한 쪽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막 상처를 주고 멀어지는 전개였는데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밤거리에서 에드워드가 그 돈을 거액의 돈을 쥐어주고 가버리면 그걸 이렇게 집어던지다가 약간 어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게 그걸 주워가지고 친구에게 놀이동산에 그 유명한 놀이동산에 데려주겠다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었대요. 처음에 결말이 하얀 차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에 올라와서 프로포즈하는 결말이 아니라 이 때문에 줄리아 로버츠가 처음에는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후 처음 영화를 추진했던 영화사가 문을 닫고 시나리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 뒤에 게리 마샤 감독이 시나리오를 다듬은 후에 영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프리티 워먼은 뭔가 좀 우울했으면 안 될 영화 같긴 한데 그리고 원래는 또 맥라이언이 여주인공의 물망에 올랐었대요. 그런데 내용이 좀 진부하다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해서 줄리아 로버츠에게로 간 건데 줄리아 로버츠한테 간 것도 한 번에 간 건 아니었고요. 또 줄리아가 이때는 그렇게 또 유명한 배우는 아니어서 뭐 영화사 쪽이나 이쪽에서 좀 더 유명한 배우가 없냐 또 그런 고민도 했었다고 하네요. 결국 줄리아 로버츠는 이 작품의 히트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요. 맥라이언이 후회를 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는데 사실 역할 자체는 뭐 맥라이언도 잘 어울렸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워낙 여러 번 각본 수정을 거친 영화에서 그 출연 배우들도 약간 제각각 영화의 결말을 다르게 알고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어쩌면 연기자들도 시나리오를 대충 이해를 하고서 연기를 할 거니까 좀 제각각 다르게 알고 있는 중에 암울한 쪽을 알고 있던 분들은 연기함에 있어서 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곡을 더 드릴까요? 로렌우드의 폴른 전해드려요.

로렌우드의 폴른 전해드렸습니다. 화정님이 저는 여기서 남주의 은은한 미소도 너무 멋있었고 여주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단어들이네요. 리차드 기어의 그 은은한 미소 정말 줄리아 로버츠의 극 중에 천진난만한, 뭔가 꾸밈 없고 솔직하고 당당하고 밝고 경쾌하고 그런 느낌들. 이때뿐만 아니라 로이 오비슨의 그 노래가 흐르면 자동으로 약간 당당하게 걷는 그런 패러디한 것도 되게 많았었고, 저는 이때 이 비디오를 보면서 막연하게 그 비버리 힐스 뭐 로데오 거리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쯤에서 3부는 마무리할게요. 다람쥐님의 신청곡 비틀즈 I Will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커피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정태님이 여기 고향은 비 소식에 하늘이 살짝 흐려있는 아침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있는 쪽도 좀 그러네요. 그리고 6931 쓰시는 분도 저도 비디오로 한 3번은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귀여운 여인 지금 봐도 로맨틱 코미디는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막 대단한 스케일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어쩌면 내용도 좀 뻔해 보일 수 있는 그 맥라이언이 진부에서 거절했다는 그 얘기도 뭐 대충 그럴 수 있었겠구나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 뭐랄까 아 그리고 이 영화가 좀 그런 비판도 있긴 있었어요. 너무 쉽게 그 돈 많은 백마탄 왕자님한테 기대가는 그런 설정이다.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처음에 뉴욕 가자라고 할 때 줄리아 로버츠가 오케이 그러고 수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당장 너무 가난하고 돈이 이제 급하고 막 그러니까 했던 일이지만 안 되겠다. 더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 처음에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상쇄해 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700 있으시는 분은 줄리아 로버츠가 그 영화로 알게 됐는데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 배우는 아니었군요. 라고 네, 그래서 한 번에 시나리오가 온 게 아니라 아예 좀 더 유명한 배우 없어? 없어 하다가 예, 그렇게 됐나 봅니다. 근데 그 영화로 정말 그냥 확 올라갔죠. 확 올라가고 줄리아 로버츠의 어떤 캐릭터가 하나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뭐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로맨틱 코미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모든 역을 잘하는 그런 배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3973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범중님의 신청곡 신승훈의 돌아봐줘까지 두 곡 함께합니다.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신승훈의 돌아봐줘 두 곡 함께 하셨어요. 25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학창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 오늘 여러 곡 나와서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은주님, 항상 자주 다니는 길에 있던 가게가 문을 닫아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문을 닫아서 장사가 잘 안 됐나 보다 걱정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래 장사하던 분들이 폐업을 해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뭐 이렇게 더 확장 이전 이런 거면은 아유 잘 돼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구나 이런 거지만 좀 고전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폐업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또 온 지 얼마 안 됐고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길게 또 영업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을 봐도 또 같은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웃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예, 문자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적어주셨길래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그래서 뭐 이걸 이상하다, 뭐 일반적이다, 아니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0128 뒷번호 쓰시는 분 신입생입니다. 초록입니다 해주셨는데 어서 오시고요. 뭐 삐약입니다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문세 옛사랑.

헬스님, 제가 조금 늦게 봤네요. 헬스님도. 네. 그래요. 자기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일정이 많고 그래도. 그리고 황금박쥐님도 제가 아까 문자는 보고서 멘트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은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하시면서,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공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이품 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기 쉬울 겁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된 진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봅니다.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청소년 지도자 훈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실전 테크닉 레크레이션과 훈련 구호 및 평화체조 레크레이션, 내가 만드는 레크 레크레이션이 진행되고요.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과 어린이 성가익히기, 교구별 여름 훈련의 계획 시간까지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청소년 지도자 훈련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은 누군가를 보며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얼굴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 치료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 더 오래 더 깊이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라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몸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서 더 큰 흉터로 자리 잡게 되고 아프지는 않지만 그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오래 상처 입은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몸의 흉터와 다르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건 마음이건 상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처 입지 않고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이 있는 소중한 이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연 청정한 이런 상의 마음은 다치는 일도 없고 상처가 나지도 않으며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거짓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여 한없는 괴로움과 함께하지만 부처는 흔적 없이 신령스럽게 뚜렷하고 고유한 그곳에 머물며 살기에 늘 평온함과 충만함과 자유로움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뜻밖의 일에 오래도록 마음이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실체를 고요히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것은 참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낸 그림자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허상이 거친 그 자리에 본래의 참 마음인 일원상 마음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 바로 일원상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 공부고 그 자리를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도 상처받지 않는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에 주하려고 챙기고 또 챙겨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동정수 교무님의 글 상처받지 않는 마음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가늠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0: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덕산 염관진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 전해드릴게요.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바로 만나봅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산 오창권 선지님께서 체와 용에 대해서 나누신 문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답은 주산 송도성 선지님께서 대종경 편수를 위해 군사원 이공주 선지님께 증정하신 수필 법문으로 제목은 체와 용의 구별입니다. 예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체와 용은 식물, 동물, 사람, 우주 만유를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 하셨고 진공 묘유의 조화가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겁으로 은연자재하는 것, 그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라 하셨으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필법문의 체와 용 개념은 곧 일원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와 동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와 용, 일원,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의 본원일 수 있을까요? 21세기 여전히 20억 이상의 인구가 유일신을 믿고 있으니 그 유일신을 대종사님의 진리관대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 20억 이상의 사람들은 체와 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빅뱅의 폭발이라고 믿고 있는 유물론적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와 용 개념을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이 체화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주만유를 체화용으로 구별하라는 말씀에 대답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는 강인함과 기품 있는 자태로 고고하게 서서 봄의 소식을 알리는 원불교 중앙총부 내에 홍매화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홍매화의 최초의 시작은 무엇으로 비롯되었을까요? 어떻게 대종사님께서는 그 홍매화의 비롯이 체와 용이 되니 그 홍매화를 체와 용으로 나누어 보라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 홍매화는 다른 홍매화 나무의 열매인 매실의 씨앗과 바람, 비, 태양, 꿀벌 등이 있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존재의 근원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체와 용이라 밝혀주셨습니다. 무생물, 식물,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포함해서 시방 3계가 모두 체와 용이 있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이 체와 용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거처하고 계신 곳의 배나무와 당시 불교의 출가 수행자였던 김성현이라는 분을 체와 용으로 구별해 보라 하신 것입니다. 정전 일원상의 진리 대종경 그리고 정산종사 법어를 통해 대종사님 밝히신 체와 용을 그리고 그 경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제가 오늘 대중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주사님의 수필 법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답문에서 제자의 답변에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라는 대종사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체와 용의 이해에 있어 그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인생이 무간지옥일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우리는 결코 그 한 가지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습니다.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밝히신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 한 가지 뜻이 그저 한 가지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법과 교리 전체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과 사사님의 문담문 전체를 봉독해 드릴 텐데요. 대종사님께서 당시 거처하시고 계신 곳에 문을 열으시고 뜰 앞에 만발한 배나무의 꽃을 가리키시며 사사님께 저 배나무에도 채화용이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채화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기에 배나무 그리고 사람을 채화용으로 구별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으시고 제자가 답합니다. 그러면 채화용을 구별하여 말해보게. 뿌리는 채가 되었고 꽃과 잎은 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추절을 당하여 꽃과 잎이 없어지는 때에는 무엇이 용인가? 그때에는 용이 채에 돌아와 합하는 고로 용은 없어지고 다만 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그만두고 동물로 말해보자. 근래에 산승 김성현이 사망하였으니 그 사람으로 말하면 무엇이 채며 무엇이 용이겠는가? 사망이라 하면 용이 돌아가 채에 합한 것이니 용은 없어지고 다만 채만 있습니다. 채가 어느 곳에 있느냐? 포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루는 무슨 저루이냐? 상강 저루이옵나이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나올까? 충분 저루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찬건의 말이 정답에 가까우나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대종사님은 제자의 이 답변에 도대체 어떤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한 가지 뜻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경우이든 사람의 경우이든 시종일관 용이 없어진다고 답하신 사사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은 채와 마찬가지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바탕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마치 배나무의 꽃과 잎이 가을이 되어 시들어 떨어져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잎과 꽃이 다시 세상에 출현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진리의 활동이고 자격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문답이 끝난 후 대종사님께서 그 한 가지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다음의 법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용이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활동, 작용,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마음에 선악간 무슨 발언이 있어서 미망한 생각을 두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여 가지고 가면 반드시 곧 돌아올 기한이 있지만은 만일 이 세상에서 발언 세운 바가 없고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가면 무엇을 인하여 생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출현하리오. 이것이 곧 가로되 무간지옥이니라. 대종사님 말씀하신 선악간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언의 사전적 의미는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곳은 선과 악으로 나뉘기 이전의 자리, 즉 일체의 분별과 경계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주만유의 본원, 바탕, 기반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경계가 없으니 그 경계로 인한 생멸, 생성, 변화, 운동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종사님은 채와 용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발언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발언 자체가 우리의 바탕이고 기반이기에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기에 미망이라 하셨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면 그 발언을 세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해서 용은 꽃과 잎, 그리고 사람의 육신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작용이 있어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과 잎이 져서 없어지지만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동물과 사람도 그렇게 체용에 바탕하여 생멸하면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는 모두 진리의 체와 그 체의 작용의 결과물이고 그 체와 용은 그 결과물을 잊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체용 일원 진공 묘유의 조화가 우주의 만유의 본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발언이 엄연히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없는 것인 양 망각하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발언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살다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인 발언을 세우기 위해 정신을 전일하게 하라 하십니다. 만약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발언을 세우지 못하고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살다 가면 어떤 것도 생기를 얻어 세상에 다시 출현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러한 삶을 무간지옥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전일하다 하면 정신이 완전하거나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와 용 그리고 그 발언을 세울 수 있는 정신은 계절 따라서 지고 피는 배나무의 꽃과 잎과 같이 생멸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체와 용은 스스로 불생불멸하면서 일체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멸을 주제하는 주제자인데 그것을 망각하면 결국 근원을 망각하는 것이며 본래 참 자기를 망각했으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던져진 빈 병처럼 바람에 의한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와 용이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끝없이 물결치는 파도도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도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리는 던져진 빈 병과 같은 초라한 저 자신조차도 체와 용이 일으키는 바탕과 기반의 신비로운 작용의 결과임을 자각하여 제 업장을 제거해 나아간다면 그 체와 용이 곧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화지 위에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도화지의 텅 빈 바탕에 의존하여 있듯이 체와 용은 나, 너, 그, 그리고 이 우주 만유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하나의 경지에 합일하기 위해 억겁을 통해 신앙과 수행을 지속하여 경계를 지워나가는 자기 부정의 엄격한 수행과 신앙으로 업장을 제거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 천만 경계 속에서도 안팎으로 마음 공부를 통해 그 하나의 경지를 회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바탕을 자각하여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이상으로 체와 용을 구별해보라 하신 대종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나지 못한 한 가지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배나무의 뿌리를 체에 비유하신 사사님의 그 체가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초월한 불생불멸한 것으로 보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 배나무의 잎과 꽃에 비유한 용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신 점에서 용을 생멸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체뿐만 아니라 그 체에 적용인 용도 그렇게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체가 그러하듯 그 체의 작용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생불멸하면서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주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체와 용입니다. 전생에 보를 받지 못한 업은 중음기의 영식에 업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식 안에 담긴 업종자는 다음 생에 반드시 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은 인연에 따라 육도사생으로 생멸하지만 영식 자체는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생불멸하여 생멸 변화하는 나와 너와 그를 그리고 성주개공하는 우주를 주제합니다. 제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은 죽음기 영식 안에 함장되어 있던 엄력이 인연에 따라 전변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세상에 나서는 50여 년 동안 제가 지은 업이 지금의 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육군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대하는 일체 경계에서 느끼는 고락의 느낌은 전생에 제가 지은 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그 느낌을 생각 없이 쫓게 되면 그저 업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고의 느낌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낙의 느낌을 좋아하여 그 느낌을 탐하여 쫓아가면 저는 제 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 육군이 그것 자체로 있는 것 실체가 아니라 체와 용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종사님은 자기가 자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전생의 업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능에서 작용하지 말라 하시고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체 그리고 그 체의 작용인 용은 불생불멸하여 무시무종으로 은연자재하여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배나무의 뿌리, 꽃, 잎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의식은 비록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예속되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멸하는 것이지만 체와 용은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친제하신 천도법문에서 죽고 나는 것도 없다.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이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환상 진리의 대소유미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체와 진공의 자리를 그리고 경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일체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명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초월과 절대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인해 나, 너, 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존재합니다. 체와 그리고 진공과 묘유는 저를 포함한 우주 만유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여 만약 제 육근을 구성하고 있는 오근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 나라고 착각하면 그 내가 사망하면 그 몸과 의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이 몸과 의식이 진짜 나가 아니라 이 나를 잊게 하는 체와 용의 바탕에 의해 잊게 된 나이니 저의 육군과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물에 비친 다리야 물이 말라 없어지면 사라지지만 허공의 달은 물에 있고 없음과 무관하게 여여하게 있습니다. 체용이 나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이니 육신인 내가 사망한다고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인 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체용과 합의를 할 때 천업도 임의로 하고 생사도 자유로 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나는 체와 용으로 불생불멸하여 내가 이 생에 짓고 미처 받지 못한 업의 종자를 인연으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후리도 틀림없이 또 다른 나를 출연하게 하여 전생에 받지 못한 업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게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이런 상의 진리.

0: 원불교 알림 책.
1: 오는 24일은 원불교의 사축이제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4일엔 중앙총부와 전국의 각 교단 기관에서 경축식이 진행되는데요. 자비 훈풍으로 일체의 중생을 사바세계에서 건져주신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다짐하는 소중한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공의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레드벨벳 Feel My Rhythm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손을 좀 다쳤는데 치명적이기까지 할까? 요즘 의학으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치명적인 손실에서 어떻게 오늘날 조금 불편한 골절 정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장갑의 발명 덕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고민을 했고 손에 천을 두르다 천을 덧대다 솜을 넣다 끝에는 두꺼운 가죽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하네요. 지킬 게 있다는 거, 그것이 인류를 발전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지킬 것들로 힘을 내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딘딘 소야의 3, 4.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2: 반갑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오늘이 발명의 날입니다. 야구 글러브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명됐다고 해요. 식물의 줄기에서 천을 만들고 그 천을 한 겹, 두 겹 덧대서 쓰다가 솜을 넣기 시작했고요. 천보다 더 강한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는 거. 그게 인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도 지킬 것들로 에너지를 받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분 좋은 12시, 여기서도 오늘의 에너지를 함께 채워가 보아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아이브의 블랙홀,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이브의 블랙홀 우주소녀의 이루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824 쓰시는 분이 희원언니 제 직업이 요리사라 손에 흉터가 참 많아요. 뜨거운 냄비 지키랴 칼날 피하랴 고생한 제 손에게 오늘은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줘야겠습니다. 제 일터를 지켜준 고마운 손이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 아유 그러셨군요. 그러면 진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고 흉터가 막 그 왜 그 헤어 쪽 하시는 분들도 그 손 그리고 이 팔 쪽에 흉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또 쓰는 분들은 그런 것 같고 저는 뭐 아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그릇의 뽀득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고무장갑을 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닦을 때마다 그냥 맨손으로 했더니 약간 손끝에가 약간 자글자글하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약간 주부 습진인가 약간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갑을 껴야지 하는데도 장갑을 옆에 두고도 자꾸 안 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 뽀득함을 놓칠 수 없어요. 뒷번호 6719 쓰시는 분이 희원씨 기분 좋은 12시는 우리 청취자들의 낮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희원씨도 목 관리 잘하시고 건강 꼭 지키셔야 합니다. 늘 고마워요 라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6719님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요즘에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덕분인가 봐요 저는 그쵸? 야구 덕후님께선 우와 오늘 발명의 날인데 야구 글러브 얘기가 나와서 운명이다 싶었어요. 저 오늘 퇴근하고 야구장 직관 가거든요. 제 소중한 최애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신복수님께선 희원씨 안녕요 오늘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이 뜨끈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부산은 오늘 날이 또 좀 덥군요. 서울은 지금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고 약간 구름이 있어서 해가 살짝 가려진 정도 거기에 바람이 살짝 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는 낮지 않고 좀, 예, 25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해가 쨍쨍하지 않아서 조금 덜 더운 느낌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프린세스 디지스의 놀러와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프린세스 디지스의 놀러와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678 쓰시는 분이 지금 거래처 가느라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라 창문을 살짝 열고 달리는 중인데 마침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곡들이 연달아 나와 드라이브하는 기분이네요.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아, 요 근래 굉장히 더워서 그랬을까요? 주말부터 시작해갖고 지난주부터 굉장히 덥다가 그래도 이번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고 특히나 오늘은 너무 쨍쨍하지 않은 날씨여서 참 바람이 좋더라고요. 그쵸? 뒷번호 091, 0981 쓰시는 분께선 희원씨 이야기를 듣다가 제 왼손을 쓱 한번 보게 되네요. 두 달 전에 태어난 조카를 안아주느라 손목 보호대에 장갑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니 제 손 아픈 줄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조카를 봐주시는군요. 아이, 뭐 아주 그냥 든든한 지원군이네요. 근데 참 아기 때는 아 진짜 사람도 혹은 동물도 참 예뻐요. 그쵸? 예, 한 5살까지 모든 효도를 다한다고 하니까 조카이긴 하지만 네, 좀 많이 봐주세요. 너무 좋네요. 예, 제가 그 아이를 먼저 키운 사람으로서 예,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1부 끝곡으로 화사의 So Cute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수빈 태연의 I love you, I love you too.
1: I love you, I love you too.

0: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깃꼬깃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못하게 물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트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2350 쓰시는 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 때가 많은데 퇴근하고 현관문 열 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면 치유가 돼요. 내가 지켜야 할 내 보물들, 아빠가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돈 벌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전호상님께서 희원님 날씨가 덥네요. 오늘은 친구 사무실에서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자두의 김밥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 정도면은 호성님의 친구분도 우리 기분 좋은 12시를 정확히 아실 것 같고, 아, 호성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아시겠죠? 뒷번호 4512 쓰시는 분은 오늘 날씨가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회사 옥상에서 앉아 듣고 있습니다. 12시만 되면 희원 씨 목소리가 제 오후 에너지를 꽉 채워줘요. 오늘도 1시 오후 근무 전 에너지를 완충하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뒷번호 2786 쓰시는 분은 며칠 전에 제가 기발한 발명을 하나 했습니다. 매번 리모컨을 어디 뒀나 찾는 남편 때문에 리모컨에 형광끈을 달아버렸어요. 이제 제 정신건강은 이 형광끈이 지켜줄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 어, 이거 좋은데요, 진짜? 그런데 이 껌껌해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방에 불을 자꾸 끄게 되는 이제 전기세를 아끼는 그런 현상까지 나와서 예, 아주 그냥 일석이조인데요. 아니, 대단한 발명이신데. 아,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꾸 근데 껐다 켰다 하면은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예, 한 번씩만 꺼두기로 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마이티마우스 선의 에너지, 김진표 제시카의 어쩜.

마이티 마우스 선예 에너지 제시카 김진표의 어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290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6월달에 두 돌 되는 3살 아들을 둔 앵갱입니다. 요즘 집에서 쉬고 싶은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병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남편이 저희 엄마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독방 육아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더워서 멍때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원 언니와 함께하면 힘이 나서 더위도 독방 육아도 힘이 되더라고요. 독방 육아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더위 조심해서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더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원 언니와 모든 분들 파이팅 하세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썸데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앵앵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아, 이 독박요가 참으로 힘든 거를 제가 왜 모르게, 제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예,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아, 요 시기가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예,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힘내보자고요. 뒷번호 3211 쓰시는 분이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공 받는 걸 무서워하더니 글러브를 두꺼운 걸로 바꿔주니까 씩씩하게 잘 받네요. 그 장갑 하나가 아이에게 안전하다라는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잘 됐네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수연의 연애편지.

이수연의 연우의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2부 끝곡으로 SG워너비의 라라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이에요. 지금 너무나 핫한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저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정답 아시는 분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나우즈의 우리의 시작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그 알아맞혀봅시다 퀴즈의 정답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가사도 그렇고 이 노래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제가 어떻게 꼬아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지금 이게 무슨 어떤 뭐지? 싶으실 수 있잖아요. 예, 아, 제가 이제 가요를 판소리로 불러드리는데 그게 어떤 가요의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꼭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자, 풍악을 홀려라! 그때요. 김연이 이런 노래를 해보는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어반자카파 그대곤내 사랑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원더걸스의 텔미였죠. 너도 날 좋아할 요거였어요. 뒷번호 3859 쓰시는 분이 원더걸스의 텔미 부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듣는데 부장님이 처음에 뭔 노래지 헤매다가 정답 알고 나선 너무 웃긴다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세요. 얼마나 부장님 너무 웃기죠? 예, 요 재미가 있어요.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5707 쓰시는 분 정답은 원더걸스의 텔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25 쓰시는 분은 원더걸스의 텔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5729 쓰시는 분 원더걸스의 텔미 운전하면서 국악버전 텔미 듣다 핸들을 잡고 쓰러질 뻔 너무 웃었어요. 판소리로 들으니까 한소린 집착송 같기도 하고 너무 매력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집착이 여간 집착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뒷번호 0221 쓰시는 분도 원더걸스의 텔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호명에 드린 분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원더걸스의 텔미.

원더걸스의 Tell Me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마이클 라이딩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려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6장 법문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러꺼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저놈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최정한의 편지, 이정현의 와 알리 It's me 띄워드립니다.

최정환의 편지, 이정인의 와알리세 It's me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뒷번호 226 쓰시는 분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희원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정차하고 문자 보내요. 역시 신나는 음악, 변함없는 우리 희원님 최고 따봉따봉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전부 원음 방송이 예 요렇게 잘 보이는 곳에 정차를 하고 예 뭐 거의 뭐 같은 공간에 있다고 봐도 준비 없을 정도로 거의 제작진처럼 이렇게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전북에서도 잘 빵빵 잘 터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뒷번호 3145 쓰시는 분께선 매일 아침 눈 뜨면 반려견 산책부터 시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녀석 건강 지키겠다고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제 체력이 더 좋아진 거 있죠. 지킬 게 있다는 건 참 건강한 의무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반려견 친구 아주 주인의 건강까지 책임져주네요. 여튼 좋습니다. 뒷번호 1764 쓰시는 분께선 남편이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장비 부심을 부리더니 엄청 비싼 가죽 글러브를 샀더라고요. 인류 발전은 몰라도 남편 지갑이 얇아지는 건 제가 기필코 지켜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갑이 얇아지는 거를 막았어야 했는데 조금 덜 얇아질수록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예. 아, 정말. 왜 그렇게 글러브는 비싼 거야. 정말 어느 정도 되는 글러브도 있는데 참 장비가 비싸요. 나의 손을 그 많이 이렇게 아끼시는 걸 거예요. 내 손이 다치면 얼마나 그 와이프분도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주말마다 가신다 그랬죠? 예. 매일 가시는 그 진짜 야구인은 아닌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상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다리가 있고 건강한 손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뒷번호 4721 쓰시는 분이 희원님, 오늘 하늘이 조금 흐려서 그런지 마음까지 말랑말랑해지는 화요일 오후네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오늘 날씨랑 찰떡처럼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또 기분 좋은 12시가 예 성공 맛집입니다. 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너드 커넥션의 나란한 밤.

카더 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너드 커넥션의 나란한 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824 쓰시는 분이 하늘이 꾸물꾸물 흐리니까 몸이 자꾸만 지하 100층으로 꺼지는 기분이네요. 퇴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 감긴 눈꺼풀을 뜰 수 있게 희원씨 목소리로 에너지 좀 팍팍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824님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실게요. 지금 아직 주무실 시간 아니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 1시 52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깨우세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 매야 될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홍경화님이 버스 운행 중에 부안 터미널에서 잠시 쉬며 인사드려요. 러블리즈 안녕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 곡을 또 선곡을 해주셨네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홍경화님의 신청곡이죠. 러블리즈의 안녕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원기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대각의 달 4월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대구 경북교구의 교화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교도님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전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하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한강의 노래입니다. 사이사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말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입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택배 왔습니다. 셋째는 직장인들의 꿈, 조기 퇴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합격입니다 였습니다. 네 가지 말 다 들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재밌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근데 말이죠. 돈도 택배도 좋지만 우리를 진짜 설레게 하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박한 하늘 끝 하루 끝에 오늘 고생 많았다는 그 말 속에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위로가 들어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음악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분 좋은 설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진입니다. 사랑의 니콜.

0: 그 거시기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거시기 이장 왔어요? 예, 거시기 저 얼마 전에 늦은 밤 막차 버스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따뜻한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왔는데요. 예, 거시기 그 고3 학생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딱 탔는데 아 글씨 이 거시기한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삑삑 소리가 거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승객들이 거시기하지 학생들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사님이 학생 그냥 타 밤길 위험한데 어딜 내려 하면서 문을 거시기 하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시기가 거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뒤에 서 있던 한 직장 손님이 자기 카드를 딱 내밀면서 기사님 이 학생 요금도 같이 결제해 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 순간에 늦은 밤 지친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 버스가 순식간에 거시기해진 거죠. 오늘 또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차가운 막차를 태운 건 결국 사람의 온기였다. 참 거시기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1: 조각의 노래 사랑할 땐 언제고 이혜리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짧게 짧게 느껴보는 맛보기 노래들 출발할까요? 윤영희 씨 첫 번째 출첵.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은 부산은 날씨가 완전 뜨끈뜨끈합니다. 오늘 또 오늘 하루 보내봅시다. 독산동 한양님, 제가 융통성이 좀 없었어요 라고 들어오셨고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나니의 노래 닐리디아

닐리리아 나니의 노래였어요.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레입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이미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자, 끝번호 3784님 보내주셨고요. 최영아씨 들어오셨습니다. 이준호씨 강원도 배송 중이라고요. 조녀 가해상 나의 벗입니다.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 오늘 또 화창한 저여름 날씨라고요. 어서오세요. 노사봉 인생은 나랄라.

노사봉의 인생은 나랄라였습니다. 성경아 씨, 저는 오늘 중량 장미 보러 왔어요. 장미에 부품 묻힌 기분입니다. 네, 하셨고요. 대년의 김윤혜 씨, 나른한 시간 좋은의 가요상 투척하신다고요. 오늘도 사이다 같은 방송 달려봅니다, 하셨고요. 그리운 만남, 아픈 날의 공기 묘하게 살린다고. 어서오세요, 김성건 멋진 인생.

김성원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장재필 씨 오랜만입니다. 출첵합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여여여여 일찍 온 여름과 함께 출석합니다. 충성 어서오세요. 하여비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꽃다발.

자, 하유비의 꽃다발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서 100년이 되네요. 그 삶 속에 함께 흘러올라오는새 60고개를 넘어서 7이라는 숫자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늦출 수가 없어도 평일오후 언제나처럼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흐르는 세월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함으로 채워주고 얼굴에 예쁜 웃음 주름을 마음에 예쁜 꽃을 담게 하는 힐링의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용의 노래입니다. 5642로 끝나는 번호, 3784로 끝나는 번호, 김윤혜 씨 신청하신 노래, 황용은 오빠가 돌아왔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 가끔 드시죠. 하지만 현실은 휴가 내랴 숙소 예약하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제일 멀고 어려운 여행은 내 마음속으로의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에서 떠나는 건 또 확실히 아는데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말 나온 김에 잠깐 사전 답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은가요? 아니면 흐린가요? 아니면 바람이 좀 부는지요? 가끔은 내 마음의 날씨를 들여다보는 것이 내 마음속 여행의 첫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의 두 글자 그리고 임현정의 딱 한 번의 실수.

가사로 만든 이야기 안성훈의 엄마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한창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 어머니에게도 분명 꿈이 있었고 가슴 뛰던 청춘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다. 좋은 것은 늘 자식 먼저 챙기고 아픈 마음도 혼자 삼키면서 힘들다는 말조차 아끼며 살아온 어머니. 그래서 세월은 어머니를 늙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든 것이다. 어릴 때는 몰랐다. 거칠어진 손이 삶의 무게였다라고 하는 걸. 굽어진 어깨가 가족을 지켜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내가 웃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을까. 내가 꿈을 꾸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꿈을 접어두었을까. 그래도 어머니는 말한다. 후회 없다고. 너희만 잘 되면 된다고. 하지만 자식은 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숨어 있는지를. 꽃은 봄에 피지만 어머니라는 꽃은 평생 자식을 위해 피어있는 꽃이다. 시들어도 아름답고 아빠도 향기를 잃지 않는 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꽃인지도 모른다. 이제 꼭 말하고 싶다.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엄마, 우리 엄마 꽃.

인천 오정아 씨 좋은 예가상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윤혜 씨도 예. 대구의 평강공주님 마음 날씨라 침착해지고 차분한 느낌의 지금 제 마음입니다 하셨고요. 관악구 송현동 김영분 씨 최고의 방송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준호 씨 임진강 문산역 신청합니다. 이달혜 씨가 차 운전하고 한적한 그늘에서 자리 잡고 노래 듣고 있다고요. 방송 명당이 따로 없네요. 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문상식의 명당도 주셨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여긴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오히려 곱기 좋은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성 짙은 노래 진혜성의 대표곡 사랑반 눈물반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이현수 씨가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며칠 동안 더위가 조금은 물러난 것 같네요. 고영준의 애시당초 박구현의 재충전 이조 씨랑 함께 듣고 싶다고요. 세종엔 내일 비 소식이 있던데요. 그러고 나면은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서 고추 제딧대 줄 감아주고 이제 들어와서 방송 틀어놓고 점심 먹고 있습니다. 기분도 맛도 업시켜줄 노래 진해성의 니가니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디가 북한산인 님, 네, 오늘 또 출퇴근하는데 내일은 건강검진 예약해서 오늘 아침 점심 한 중만 먹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잘 듣고 있네요. 트로트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네, 이명조입니다. 신청곡 사랑타령.

자, 바로 이어지는 노래는 피터펀의 Come on Disco 신청곡이에요. 자, 이 노래 듣고 오늘 또 내 팬이 되어주세요. 두 분 옵니다. 기대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구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자,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노래를 들려줘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날의 담쟁이 가고파 연부롱꽃 바람 불면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두 분의 매력 대결이 무려 동률로 끝이 났었지요. 청취자 여러분도 누구 한 명만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진검승부를 가리기 위한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내 패를 만들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오신 두 분을 모십니다. 오늘만큼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두 주인공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노래 나간 순서대로 1번 나래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피리트롯 나래입니다.
0: 자, 2번 가고빠니.
3: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 만나 뵈니까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보고 싶은 트로트 가수 가고빠니도 반갑습니다. 네.
0: 오늘은 자기소개를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네. 이, 앞에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네.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짧게 그냥 시간 재지 않고 오늘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먼저 나래님부터.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인사드렸던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피리트롯 나래입니다. 제가 이제 또 가고빠와 함께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저의 팬이 되어주셔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많은 투표 바라겠습니다.
0: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욕심이 있네요. 자, 가고빠님.
3: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노래를 듣고 제 노래가 좋고 제 팬이 되어주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각별하다 검색하셔서 제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그 각 오빠님께서는 팬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나요?
3: 네, 일단 뭐 SNS 팔로워는 뭐 한 총 합쳐서 한 300만
0: 오, 300만
3: 정도, 네, 300만 우와, 정도 되는데요.
0: 대단하시네요.
3: 근데 이제 직접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팬은 네. 이렇게 영역이 많이 구축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각별하다라는 팬클럽 이름으로
0: 아, 각별하다.
3: 한 70명, 80명이 단단히 뭉쳐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이 또 힘을 합치면 네. 몇 천 명의 그 가치를 하시는 거니까.
3: 그러니까요. 제가 네. 열심히 해서 더욱 더 네. 즐겁고 행복을 전해 드리는 가수가 돼 보겠습니다.
0: 나래 씨의 팬은 어떠세요?
2: 저는 지난주에

0: 15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는 네. 이제 3만 명으로 아니 와. 3만 명이 아니라
1: 30만?
0: 네, 30만 명으로 이제 아, 네. 늘었거든요. 이제 잠재되어 있는 팬분들이.
1: 아, 근데 30만이 진짜 팬이 있다는 거예요?
0: 잠재되어 있는 팬분들이
1: 아, 잠재되어 있는.
0: 이제 활동을 하실 거다. 아, 앞으로
1: 하실 거다.
0: 스물 네, 스물 이걸 보시고. 네,
1: 왜냐면 네. 30만 명이면 여기 올릴.
0: 네.
1: 아, 근데 이제 그 잠재적 팬들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팬분들을 한 분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수들을 밀어주는 것도 있어요. 이 가수 저 가수 다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0: 그렇죠.
2: 네. 예,
1: 여러분들이 정말 좀 밀어주고 싶은 그런 가수. 요즘엔 팬덤의 시대잖아요. 팬덤이 네, 없으면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팬이 되어주세요. 내 팬이 되어주세요. 네,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우리가 이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라리 씨 어떤 노래부터 준비를 할까요?
0: 저는 네. 이제 찔레꽃 준비했습니다.
1: 읽가요 찔레꽃. 그래요. 네, 라리 씨. 여러분도 아시죠? 피리 부는 소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성 네, 가수. 피리 부는 트롯 가수. 네. 라리 씨 나래를 빌 수 있도록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자, 역시 그 피리 소리처럼 소리를 내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자, 나래 씨가 부르는 찔레꽃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이제 이 자리가 좀 익숙해져 가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예, 두 번째 이제 출연이라 좀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두 번째로 노래를 부르시니까 좀 이 공간이 익숙해지나요?
1: 네. 확실히 조금 네. 편안해졌네요. 이제 그래요? 저희 집 같아요.
0: 근데 그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1: 집에 가니까 네. 아,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제 워낙 슈퍼스타시잖아요.
0: 네네네네. 아 근데 처음에는 나래 씨가 네. 응원 팬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 완전히 그냥 나중에 쫙 올라오시더라고요.
1: 아 그러네요.
2: 아, 네, 아무튼 뭐 나래 씨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아. 네. 아니 가고빠님은 어떠셨어요?
3: 네, 저는 일단 저희 딸은 회사를 오. 나가니까 못 들었고요.
0: 나, 아, 네.
3: 저희 어머니는 운동한다고 못 들어가지고 어, 집에서.
0: 그 주위 분들은 또 많이.
3: 네, 주위 분들은 어쨌건 오늘 노래 너무 좋았다고 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네네. 듣지 못해서 끊겨서 좀 아쉽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네. 뭐 다음번에 다시 또 노래 들으러 또 오겠다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네. 일단 다시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0: 그래요. 오늘 잘 오셨고 네. 이제 오늘 노래 불러주실 건 어떤 곡일까요?
3: 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네네. 그 오승근 선생님이 고 김자옥 선생님 생각하면서 네네네. 노래 만들었던 네. 그 당신 꽃이라는 노래
0: 당신 꽃이 있죠. 네. 그 노래를 또 가고빠의 느낌으로 불러주시겠는데 어떤 느낌일지 가고빠 하면은 좀 빠른 노래를 생각하는데 오늘 또 그 처음에 문을 열면서 들려드렸던 연부롱꽃 바람 불면도 그렇고 또 나름의 색깔들이 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좀 감정선 있는 노래들을.
2: 아, 네 맞습니다. 네.
0: 자 이번에는 당신 꽃을 한번 들어볼까요?

0: 목소리가 참 편안하십니다. 네. 나래님 가고빠님 두 분 다 응원합니다. 나래님 조금 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잔심만 중에 하나라는 분도 계셨고 가고빠님 한 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0: 라고 문자 투표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문자 투표하실 분들은 샵 8970입니다. 1번 나래님, 2번 가고빠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오인 나래님 나오셨네요. 띨렵고 간드러지게 부르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하셨고 일 아니 가고빠 투표합니다 하셨고요.
2: 아이고야.
0: 네, 나래 가수님 목소리 가수 김혜연 씨 목소리 같아요. 라고 주셨고요.
2: 비슷한 부분이 좀 있네요.
0: 네. 그리고 대구의 범하늘님이 2번 가고빠 응원할게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 예. 예, 일하는 중입니다.
2: 감사합니다. 예. 네. 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투리를 모르겠네.
0: 그리고 네. 예쁜 나래 1번. 나래 목소리 최고예요. 여신 나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고빠 파이팅. 네.
2: 파이팅.
0: 예. 가고빠. 아, 좋아요. 좋아라고 쭉 주셨습니다. 네. 그 2번 가고빠 파이팅 계속 네. 올라오고 계시고요. 1번 또 나래님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노래 두 분이 그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분들이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노래를 그래도 네.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대결을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2: 네,
0: 그냥 팬분들이 네. 그 색깔의 차이이지 노래 수준은 네. 다들 뭐 다 인정을 해주는 분들이나 네, 저희가 노래 대결을 할 수는 없어요.
2: 네. 네,
0: 기본적인 이제 가수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자기 색깔들을 이제 취향의 활동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2: 맞죠. 네.
0: 본인의 색깔은 노래 색깔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고빠님?
2: 아 저는 사실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 면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진지하고
0: 네.
2: 좀 조용하고 약간 차분한 스타일이고요.
0: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 또 에너지 넘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오늘 또 마지막 곡으로 또 들고 왔기 때문에
0: 이따 또 행사장에 가서는
2: 네 행사장에서 또
0: 네 이런 거니까
2: 또 여름에 또 워터 축제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요.
0: 네네.
2: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래요. 올해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0: 네. 나래 씨는요.
1: 저는 생각보다 많이들 음색이 곱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김혜연 선배님 네네네. 닮았다는 얘기를 좀 제법 듣고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되게 영광이죠.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이번에 이제 노래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김혜연 씨 노래인가요?
1: 아 김혜연 선배님 노래는 아니지만
0: 네네네.
1: 제가 풍악을 올려라를 준비했는데
0: 장민호 씨 거.
1: 네네. 장민호 선배님 거 꼭 한번 들려드리도록
0: 그러면
1: 하겠습니다.
0: 장민호 씨 목소리가 나와야 되나? 아, 네. 아무튼 네. 요청이 듣겠습니다.
1: 네.
0: 네. 풍악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풍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나래님입니다. 아, 오늘은 피리를 갖고 오셨나요? 아, 두 번째 나올 때 피리를 갖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자, 풍악을 올려라! 안 올릴까요? 아직 준비를 한참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올리겠습니다.

0: 자, 빨리 나오세요. 왜냐하면 나 해상 그 불러야 되는데 길어 노래가 빨리 가고 빨리 올라오세요.
1: 대박이다, 대박.
0: 또 잘릴 수 있으니까 나, 빨리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노래가 길어가지고 우리 가고빠님은 항상 길어 노래가 돼서 네
1: 바로 나왔네요 노래가.
0: 네네 네. 잘리면 안 되니까.
2: 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긴이 여쭙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느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라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3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두 분 멋지네요. 나우준 씨 그리고 그 두 가수님 다 멋쟁이네요. 꿀벌님 뭐 다 두 분이 너무 멋지시다고 다들
5: 감사합니다.
4: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리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가고파 깜짝 놀랐죠.
6: 네,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네.
4: 피리를 딱 꺼내더니
6: 네, 엄청 강렬하네요.
4: 네. 가고파가 이 시선이 바로 돌아가시네요.
6: 원래 잘 안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왔네요.
4: 가고파는 그 나대님의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6: 뭐 아까도 우리 뭐 DJ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래를 평할 수는 없고요. 네네. 뭔가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피리가 들어가니까 두 배 더 또 완성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피리를 꼭 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본인도 어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세요?
6: 저는 여기 안에 복근을 넣고
4: 그러니까 복근을 쫙 풀면 되니까 다 가슴에 뭔가를 품고 다니시는 분들이
6: 품어야 되냐? 품어야 되냐?
4: 나래님은 가곡바님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7: 생각보다 이름이 가곡바인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4: 감미롭게
7: 들었어요. 각지지가 않았어요. 목소리는
6: 각지지가 않았나요?
7: 네.
4: 너무 부드러워요.
7: 어디가 각진 거죠 도대체?
6: 몸이 각졌어.
4: 아니 근데
7: 복근이 그 각졌죠.
4: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7: 그렇죠.
6: 그런가요?
7: 몸이 각지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무 좋아합니다.
4: 나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대표해서 본다면 가곡바.
7: 너무 좋아하죠. 이런 오빠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가곡바입니다.
4: 그래요. 방송이니까.
7: 네.
6: 감사합니다.
4: 가곡바는 나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 네. 너무 제 이상형입니다.
4: 그렇군요. 네.
6: 화이팅.
4: 예. 방송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됩니다.
7: 가야 됩니다.
4: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하실 것인지 가곡바님.
6: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헬스장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랑 저희고 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컨텐츠 찍으면서
4: 많이 올리시대요.
6: 네.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 계속 꾸준히 지금 벌써 한 10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준비하고 싶은 오디션이 하나, 제가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온 곳이 TV조선입니다.
4: 그래요?
6: 네, TV조선 이번에 만약에 미스터 트롯을 하게 된다면
4: 지금
6: 제가 거기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거 외에는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평소 하던 루틴대로 항상 살기 때문에 그 루틴대로만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러면 일단은 콘텐츠에서 좀 많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또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6: 조회수가 지금 요즘에 막 한 영상 올리면 막 1000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4: 우와, 그러면은 이번에 오디션 바로 해서 TV에 보겠는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응원 많이 하시겠다.
6: 네, 그렇죠. 일단 어찌됐건 감이 좋습니다.
4: 그러니까 바로
6: 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4: 자, 그러면 나래 씨는요?
7: 저는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가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다음 달쯤에 6월 달쯤에 저의 신곡이 나옵니다. 엉터리라는 곡인데요. 아주 재밌는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4: 엉터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제 그 세상이 엉터리?
7: 아니면 이제 당신은 엉터리인 거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자꾸 거짓말만 하고
4: 기대를 아주 했는데
7: 순 엉터리였어요. 알고 보니
4: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약간 뭐 식은 부분들도
7: 뭐
4: 있고
7: 그럴 수도 있고 가고빠처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아주 엉터리였어요.
6: 저는 엉터리 생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4: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심의한테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또 이제 마지막 곡인데 이번에는 어떤 곡을 준비 나래 씨 아, 어떤 노래 준비했을까요?
7: 어, 네. 이건 또 미운 사내인데요. 네네네. 그 엉터리 남에게 바칩니다.
4: 이제 가고파의 노래는 지금 딱 우리가 아, 아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네. 무언가 이 저 신나게 네. 5월을 그냥 딱 깰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6: 네.
4: 어, 어떤 노래지?
6: 기대하시죠.
4: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래 씨의 노래로 나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0: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부에는 얘기하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 최혜경 씨가 응원합니다. 1번 나래님, 이준호 씨, 1번 나래님, 익산 용동면 조인준 씨, 내대님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1277 끝자리 정자 나래님 차분하게 하셔서 한 분 보냅니다 하셨고요. 성현동의 김영분 씨, 이방 까고빠 한표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6045 끝자리 가고빠 하셨습니다. 장기님께서 나래님 파이팅!
2: 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에, 그리고 조인준 씨가 내래님 노래 최고 1등 대사 내래
1: 내래 내래 와일라
0: 우리는 대상은 어때래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리고 1번 날에 8985님도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쭉 주셨습니다. 예. 노래 이제 다 불러놓으니까 나래 씨는 어떠세요?
2: 아 이제 너무 또 편안하네요.
0: 이제 번호를 눌러주세요 하시면 돼요.
2: 네, 네. 이제 번호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조 내래는 내래가 아니고 나래입니다.
0: 네. 내래? 아니 하다 보니까 이제 내래를 했는데 내래를 해도 내래 좋아요.
2: 네. 알아만 들으면. 예. 네.
0: 자 가고빠님.
3: 네.
0: 이제 노래 부르셔야 되는데 네, 한 말씀 하시고.
3: 일단 네. 제 노래 일단 제가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오늘 여기서 좀 무대가 좀 좋긴 하지만 좁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있게
0: 데뷔할 때 그러면 본인 곡이에요 아니면
3: 네, 제 곡입니다. 제 곡.
0: 아, 그래요.
3: 네, 본인 제 곡이 노래. 됐습니다.
0: 오.
3: 네, 그래서 제 곡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아, 여러분들 놀아 좀 주겠고요.
0: 아, 그래요.
3: 부득이하게 좀 더우니까 옷을 네. 벗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그 이제 보실 분들은 저희가 조용하게 예, 영상은 이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뭐, 라디오에서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노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4: 자,
0: 네 이번에 부르실 노래는 네 동네 오빠 네 자 가볼까요? 네 준비 되셨나요? 아 아직 네네네 네 준비 되면 가시게요. 네 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볼 수 없지만 예, 저희는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 넉넉하니까
3: 됐습니다. 됐습니다.
0: 자 준비 되셨나요? 호흡 한번 하시고 네 허 자 갑시다.
3: 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시간 되셨나요? 저랑 함께 놀아보실까요?

0: 네. 저 혹시 이제 방송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 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강력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퍼포먼스도 저 대단했고요. 네. 네. 원래 이제 행사장에 가면은 완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1: 아, 네. 네. 이제 조금 더 큰 안무도 있고요. 백댄서도 있고 이제
0: 아, 그래요.
1: 네. 좀 퍼포먼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네. 만큼을 한 것 같습니다.
0: 몇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1: 아, 세 명이요. 세 명.
0: 아, 세 분.
1: 세 명 중에 이제 백업 중에 한 분이 제 딸입니다.
0: 아, 딸도. 아, 딸하고는 같이 계속 하시잖아요.
1: 네네네. 딸하고 이제 컨텐츠는 계속 찍는데 딸이 시간 될 때마다 아. 한 번씩 백업으로 와주고요. 딸이 이제 시간 안 될 때는 딸은 이제 백댄서.
0: 따님의 스위트 피부는 좀 주시나요?
1: 어, 이제 백업 댄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촬영할 때도 촬영비도 똑같이 주고. 아,
0: 그럼 따님이 댄스를 좀 하셨나요?
1: 네, 이제 지금 횟수로 한 9년째 춤추고 있고요. 지금 아. 춤도 가리키고 있고. 근데 이제 취미입니다, 취미.
0: 아, 그래요?
1: 전문은 아니고. 전문은 사진이랑 영상 쪽으로.
0: 아, 영상은 하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에게 네네. 내 컨텐츠 한번 찍어볼게.
1: 네네.
0: 이렇게 했는데 찍다 보니까
1: 네, 이제 춤은 이제
0: 인력적 자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1: 네네네.
0: 내가 직접 한번 배워서 해볼까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네 그렇게 아. 된 것 같습니다. 네.
0: 왜냐하면 가성비 때문에 네. 우리가 하다 보면 좀 줄여들어요.
1: 아, 이게. 네, 그래도 뭐 딸이 많이 도와주니까
0: 그러니까요.
1: 행복하고 네. 뭐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또 따님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의 몇 개의 몫을 더 해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 나래 씨도 좀 가족의 도움을 받나요?
2: 어, 저는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수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고 또 저도 이런 너무 부럽네요. 가족과 네. 함께 이렇게 콘텐츠를 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아. 너무 네네네. 부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어요?
0: 그런데 네, 이제 자녀들이 네. 해준 역할들이 네. 이제 부모님들도 내리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저 자녀들이 또 그걸 또 그대로 해서 부모님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네, 네.
0: 서로 상부상조라고 할까요?
2: 그렇죠.
0: 네,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또 아낌없이 받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이제 그 장르를 보면은 이제 나래 씨는 국악적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로트 쪽인 노래들이에요.
2: 그렇죠. 저는 이제 국악을 노래로 전공한 것이 아니라 악기로 네. 전공을 해서 아. 이 처음에 트로트로 왔을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웠지만 네네. 그래도 트롯을 이제 처음 배워보다 보니까 트롯 쪽으로 이제 많이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좋아요. 정통 트로트인데 요즘에 이제 색깔은 정통 트로트를 정통 트로트대로만 부르는 건 아니니까
2: 네.
0: 뭔가 또 요즘에 맞는 스타일의 노래들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2: 네.
0: 꺾기의 수준도 많이 꺾는 것보다는
2: 네.
0: 약간씩 꺾으면서 네. 약간의 느낌을 주는 뭐 그런 부분들로 이게 잘 소화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네. 본인의 이제 노래들 가운데서는 장르들이 보면 네.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뭐 아니냐 같은 곡은 그래도 정통 쪽에 가깝고
0: 네네네.
2: 이제 담쟁이 같은 곡은 저번 주에 들으셨지만
0: 네.
2: 세미에 가깝습니다. 아주 댄스곡 비슷하죠.
0: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소개해 주는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인 거죠.
2: 네네네.
0: 네. 가고빠님도 보면은
1: 네.
0: 그 댄스곡들이 많잖아요. 댄스곡은 어떤 곡들이에요?
1: 지금 방금 불렀던 동네 오빠도
0: 네네.
1: 있고요.
0: 네.
1: 제 그냥 이름을 딴 가고빠라는 노래도 있고요.
0: 그렇더라고요.
1: 그리고 될각이다라는 노래도 있고요.
0: 네, 네,
1: 네. 네. 그리고 뭐 각이 살아있네라는 노래도
0: 주로 각이 들어가 있군요.
1: 네, 각 시리즈로 이제 계속 갔는데요. 이제 네. 동네 오빠를 마지막 앨범으로 내면서 각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아직 신곡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신곡이 나온다면 다시 신나는 곡이 나올 텐데
0: 네, 네, 네.
1: 약간 펑키 락 이런 느낌 쪽으로
0: 그렇죠.
1: 신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0: 그런
1: 합니다.
0: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약간 브루노 마스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의 노래를 하나 좀 춤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기대하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마 브라운관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되고 이제 물론 SNS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먼더튜브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또 영상적인 부분들이나 또 그래. 방송 공중파를 통해서
1: 네.
0: 많이 전해지는 가고빠 또 나래님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마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1: 아이고, 네.
0: 너무 가수들이 많긴 해요. 경쟁 대상들이
1: 맞죠.
0: 네, 그거를 뚫고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의 노래, 날의 노래 참 맛깔스럽게 잘 부르네요. 집디가 북한산인님께서.
2: 네, 그러셨군요.
0: 이분은 바로 집 뒤에가 북한산인가 봐요. 맨발로 걸어다니시고 한다라고 자주 보내주신 분인데.
1: 너무 좋다.
0: 네, 대박 나셔요. 트로트가 최고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1번 한 표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2: 어머.
0: 네. 45대 아 여기인데 아 예 예 65대 39입니다. 65대 39.
1: 야, 거의 두 배 차이네.
0: 네, 네, 65대 39. 예, 65는 누구냐?
1: 나래님입니다.
0: 누구일까요? 또또또또또또또. 네, 오늘은 나래님의 팬이 되겠다는 분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2: 아,
0: 예, 65명.
2: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또 가고파의 팬들이 많으셨어요.
1: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0: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주셨던 분이 있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신복순 씨가 또 그 가고파의 매력이 푹 빠지셨다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고파님 이제 오늘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1: 뭐 항상 두 번째 나왔는데 뭐 네. 여기 계속. 게스트 고정으로 나온 네네.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0: 네네.
1: 뭔가 이제 또 불교 방송 원음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네네. 마음도 가르침도 뭔가 좀 바꾸 가는 것 같고
0: 네.
1: 화장실 가든 어딜 가든 뭐 좋은 글귀가 있어서
0: 네네.
1: 굉장히 좋은 느낌 좋은 기분 바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부산의 신복순 씨 가고빠 파이팅. 나래 씨 오늘 어떠셨어요?
2: 아니 진짜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네. 너무 얼떨떨한데 우선 이제 지난주에 네. 저를 응원해줬던 네. 우리 강설민 군 너무너무너무너무
0: 네.
2: 고맙고
0: 네.
2: 또 원래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연결할 줄 알고
0: 네.
2: 그 무명이 전설이 되는
0: 네.
2: 프로그램 있잖아요.
0: 네.
2: 거기에 나왔던 이제 유지우 군이
0: 아~
2: 있어요. 우리 유지우 군한테도 네.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야, 제가 깜빡깜빡해서 어쩐지 시간이
2: 네.
0: 많이 비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까먹었어. 네. 두 분 연결하는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2: 네.
0: 어쩐지 시간이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1: 아, 네, 그렇죠. 저희는 또 좋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0: 그분들에게 얘기 잘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0: 아니,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2: 그렇죠.
0: 오늘 그래서 생략하고 얘기 좀 많이 했는데
2: 네. 네. 그리고,
0: 자, 그럼 네, 말씀하세요.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고빠 선배님 네. 너무너무 멋진 분이니까
0: 네.
2: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가고빠 노래 고르세요. 연분홍 꽃바람 불면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델까기다를 전해드릴까요?
1: 델까기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0: 네, 마지막
1: 델까기다,
0: 곡으로. 네. 그러면 델까기다 이 노래가 이제 조금 짧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고
2: 네.
0: 연분홍 꽃바람 불면 하려면 빨리 전해드려야 되고
1: 아, 네.
0: 시간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1: 그럼 자. 연분홍 꽃바람 불면 할까요? 그때 끊겼으니까?
0: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도 끊겨요. 지금 나가면 또.
1: 네, 델까기다로 가겠습니다.
0: 아, 델까.
1: 제 인생은 무조건 델까기입니다.
0: 그래요. 네. 아무튼 네, 그 가고빠가 델까기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요.
2: 네.
0: 네 다음 주에는 나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고빠의 델까기다 전해드리고요.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과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80년대 후반 이미연 씨가 숱하게 외쳤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물론 성적이 행복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관계보다는 행복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호주의 한 대학 그리고 어린이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좋은 인간관계는 평생을 두고 지속된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며 사는 세상이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외롭고 힘들단 사실을요. 어렸을 때도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그거만큼 힘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띄워드렸습니다. 행복은 성적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유명한 것과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 또는 승진하면 다들 날 인정하겠지? 그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들 하시죠. 하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설사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승진을 하게 되면 확실히 행복해질까요? 그 순간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욕심으로 인해 그 행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의 날 사랑하고 만족한다면 매 순간이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얼굴 찌푸리고 남과 비교하며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도 6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와 음악들로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핸드폰 어플 또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생방송 온에어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 듣는 영화 OST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에는 데일리 뮤직과 트로트 음악들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함께하겠습니다. 리지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이기찬의 감기,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까지 세 곡 띄워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23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사랑합니다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버벌진트 피처링 에일리의 이게 사랑이 아니면, 긱스와 소유가 함께한 오피셜리 미싱 유 2, 그리고 이아이의 1, 2, 3, 4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다시 듣는 영화 OST 이어지겠습니다.

영화의 감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OST. 이 시간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함께 감상해보며 영화 속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OST와 함께하는 영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소개할 OST는 영화 왓치맨에서 골라봤습니다. 2009년 개봉작으로 앨런 무어 원작의 DC 코믹스를 영화로 제작을 했고요. 잭 스나이더 감독, 제키 얼 헤일리, 제프리 딘 모건, 빌리 크루덥, 말린 오케르만, 패트릭 윌슨, 매튜 구두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의 레리 퐁, 미술 감독의 알렉스 맥도일, 의상 감독의 마이클 윌킨스, 그리고 음악의 타일러 베이츠가 참여를 했었네요. 여기서 촬영, 미술, 의상을 언급한 이유는 이 영화가 그 분야에서 꽤나 좋은 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젠 너무나도 익숙해진 잭 스나이더 감독 특유의 장면들을 대중에게 알려준 팀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비주얼만큼은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수려한 영상미와 더불어서 히어로 코믹스 캐릭터들을 잘 살려준 코스튬 의상들이 눈에 띕니다. 그럼 먼저 타이틀 OST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레스큐 미션.

테일러 베이츠 음악 감독의 타이틀 OST 레스큐 미션 듣고 오셨습니다. 원작 만화가 1986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미소 냉전의 절정에 있던 당시 시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세계관에서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자경단을 히어로로 그린 코믹스인데요. 이 설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작이 워낙 광활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잭 스나이더 감독은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다며 이후에 190분짜리 감독판을 발표했고요. 발표 후에 영화사는 일종의 프리퀄 씬을 더 보태서 215분, 그러니까 3시간 35분짜리 영화를 추가로 발표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라는 시대상이 반영된 만큼 그 시대에 잘 알려진 노래들이 종종 BGM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중 한 세기를 풍미했던 노래, 지미 핸드릭스의 All Along the Watchtower 준비했고요. 다음 곡은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Changing이라는 곡입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미국 사회의 시대상과 숨어서 감시하는 자경단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상, 이런 것들을 아주 수려한 영상미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 밥 딜런의 노래 한 곡을 통으로 다 썼습니다.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 중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뮤지션이 바로 밥 딜런인데요. 반전 그리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위해서라면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가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고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이 영화에서도 밥 딜런의 노래를 꽤 리스펙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1964년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김광석을 포함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뮤지션들이 커버했던 노래입니다. The Times They Are Changing까지 두 곡을 이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잭 스나이더의 작품답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편이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요인 때문인지 극장에서는 손익분기를 겨우 넘기는 중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DVD와 OTT 시장에서 긴 호흡으로 꽤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최근까지도 DC 코믹스 기반의 영화들을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극장 관객 60만이라는 성적으로 블록버스터 히어로 영화로서는 안타까운 성적으로 마무리했었네요. 그래도 수려한 영상미와 시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들, 그리고 코스튬 의상과 아직 영화화 되지 않은 다양한 히어로들의 영화 속 캐릭터화, 80년대 미국 사회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준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 역시 시대 감성을 자극하는 곡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충격을 받고 쓴 곡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전 반전 가요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코너 끝곡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띄워드리면서 다시 듣는 영화 OST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한 어땠을까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해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는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AM의 너도 나처럼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 2부에서는 데일리 뮤직과 트로트 데이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이 시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로 함께합니다.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윤종신의 존니로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광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트로트의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들 위주로 여러 곡들을 릴레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데이와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황영웅의 꽃구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녹록지만은 않은 세상이지만 너무 힘들이지는 않았으면, 유난히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히 불행하지는 않았으면, 산다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큰 행복을 기대하기보다는 평범한 순간들에서 작은 위안을 찾는 것,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나만의 쉼표를 찾아가는 것,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매일 쌓아갔으면 한다. 오늘 행복 에세이는 태호의 그냥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쁜 가운데서 우리의 작고 소중한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을 챙기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박효신의 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고 다른 한 그루는 이리저리 굽어서 자라 있습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쓸모 있을까요? 당연히 곧게 뻗어 있는 나무가 목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높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어느 것이 더 쓸모 있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우선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곧게 뻗은 나무보다는 구부러진 나무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미적인 매력도 갖추고 있죠. 또 나무 안에 기생하는 수많은 벌레와 새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부러진 나무가 더 살기도 좋고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게는 좋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지금은 힘든 일이 나중엔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더 큰 눈과 더 큰 마음으로 보고 살아야겠습니다.

0: 박강수의 나무가 되고 싶다 들으셨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구부러진 나무보다 곱게 뻗어있는 나무가 쓸모가 있겠지만 입장을 달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더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 보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도인들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하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이웃의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때론 진리적인 관점에서 큰 안목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똥 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우린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나 생각해보게 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닌 것 같다. 덕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부족한 나를 이해하고 자상이 타이른 사람, 넓은 아량으로 나를 품어준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얼마나 덕과 자비를 갖추고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은 덕 있는 사람이 되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불지품에는 중생들은 덕 있는 사람을 따른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에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는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들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지혜서에는 덕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덕을 갖춘 사람의 향기는 바람도 거슬러 사방으로 번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얹듯이 사람도 많은 선을 모아 쌓으면 후세에 좋은 복을 받게 되리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니 부용이나 전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을 갖춘 사람의 향기는 바람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도가경전 도덕경에는 덕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덕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결국 덕이 없는 사람이다.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에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자비니, 이는 부처님의 제일 큰 자본이요 제일 큰 무기라.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일지라도 스스로 버리지 않나니, 이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고 업력을 녹여주는 큰 위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을 스승 삼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린 얼마나 덕과 자비를 갖춘 사람인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카페라떼의 산책길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인물을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부부의 날 제정에 앞장선 분입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이 목사님 부부에 의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부부의 날 제정 운동이 전개돼 2007년부터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자, 이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문익환, 2번 권재도. 네, 내일 모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로 제정이 됐는데요. 자, 부부의 날 제정에 앞장선 것이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 목사님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AI,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뉴스와 영상은 물론이고 많은 의견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말과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의 부작용 또한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혐오 발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챗봇,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가짜뉴스 등 문제는 갈수록 늘고 있다.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지만 인격적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지고 있다. 물론 이는 AI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일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도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라는 제목의 올해 홍보주일 담화를 통해 AI가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디지털 기술과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용기와 결단력을 지니고 식별하며 받아들이는 일을 강조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포기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싫든 좋든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비판적인 수용과 의존은 인간을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핵심은 주체성을 회복하고 인격적 만남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찬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가 부른 꽃을 보려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카톨릭 신문 사설 AI,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를 전해드렸는데요. 때마침 오늘 한국 천주교가 AI 활용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회의에서 AI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원불교의 개교 표현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물질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욕심은 날로 커지고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서로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워서 물질과 과학을 선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선도적으로 이 AI 활용의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다고 하니까 우리 종교계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이를 준비해 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불교 신자인 김세연 문화 비평가의 글입니다. 제목은 상장 몰래 주는 사회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 상장 수여식을 했다.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 말씀이 끝나고 상장 수여식이 시작되면 비로소 아이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나 역시 무심한 척했으나 마음속은 이미 설레고 있었다. 혹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상장을 받은 친구를 바라보는 부러움으로, 늘 단상에 오르는 전교 회장 선배에 대한 동경으로 말이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상장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수상자들만 따로 불러서 전달하는 추세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는 1인 1상을 주는 문화가 생겼다. 아이가 직접 상 이름을 정하고 음악 감상, 열정이 불타오른 상 등 맞춤형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가 외부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몰래 상장을 건네며 얼른 가방에 넣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명분은 다원화와 평등이다. 저마다의 장점을 발견하고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상을 받지 못한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학교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운동회도 마찬가지다. 청팀이 경기에서 이겨도 백팀에게 응원 점수를 더 줘서 무승부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다원화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원화의 본질은 각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있다. 달리기에서 속도를 낸 아이는 신체적 탁월함으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는 지적인 통찰로, 각자의 영역에서 정당하게 호명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에 가깝다. 달리기라는 명확한 성취를 응원 점수라는 모호한 잣대로 덮어버리는 방식이다. 모두에게 상을 주는 1인 1상 풍경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진정으로 개개인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교육적 의도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성취가 도드라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것인가? 아이들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내려 하기보다 그 색깔이 너무 선명해지지 않도록 희석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본다. 과연 진정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주체는 아이인가, 학부모인가? 친구가 상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의 상처보다 단상에 오르지 못한 내 아이를 보며 속상해하는 부모의 불안이 교육 현장에 투영된 건 아닐까? 아이는 나는 달리기는 못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즐거워라고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가 부족함을 직면하고 제안의 특별함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신 너도 소중해라는 위로를 선물처럼 쥐어주면서 성장의 기회를 미리 차단한다. 불교에서 선사는 제자에게 화두의 답을 대신 알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묻게 하고 헤매게 하고 마침내 뚫고 나가도록 한다. 그 과정이 곧 수행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에서의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바로 그 시행착오의 통로를 걷어버리고 있다. 차이를 직면하고 자기만의 길을 닦아내는 연습을 빼앗긴 아이는 삶이 건네는 크고 작은 마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법을 빼앗았다. 그리고 일어서는 법도

네, 불교음악 이도림이 부른 관세음 보살 들으셨습니다. 앞서 불교신자인 김세현 문화비평가의 글 상장 몰래 주는 사회를 전해드렸는데요. 한 아이가 상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낄까봐 몰래 상을 주고 모든 아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즘 학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저마다의 장점과 특기를 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비판에 공감이 갑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마다 잘하는 점을 같이 박수 쳐주고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정책연구소 전흥진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마음공부 삶속으로 들어가야 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다. 업무가 꼬이던 날 그는 동료와 언성을 높였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다음 날 그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갔다. 어제는 내가 성급했어.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뒤로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한 번 더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하루 속에서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그의 일과 관계를 조금씩 바꿔 놓았다. 그렇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마음 공부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원불교 사회 여론조사에서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원불교에 대한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응답자의 다수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종교가 알고 있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로 해석된다. 교당에서의 공부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마음 공부는 지식에 머물 뿐이다. 반대로 삶 속에서 체험되는 공부는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 교단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바로 마음 공부를 생활 속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우리 교단의 정책 목표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핵심 의제인 상시 훈련을 통한 마음 공부의 생활화, 그리고 열린 교화를 통한 교화 방식의 전환이 그것이다. 우리의 교화 방식이 교당 중심의 전달형 교화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되는 생활 교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마음 공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할 때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는 일, 가족과의 대화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를 덜어내는 일,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리는 일, 이런 순간들이 바로 마음 공부의 자리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느 곳 어느 때나 항상 하는 공부, 곧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부를 강조하셨다. 마음 공부는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그 변화는 주변으로 번져나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분노가 줄어들고 이해심이 커질 때 그 변화는 조금씩 세상으로 번져나간다. 마음 공부는 거창한 게 아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이
삶을 바꾼다.

원불교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들으셨습니다. 앞서 원불교 정책연구소 전흥진 교무님의 글 마음공부 삶 속으로 들어가야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왜 갖겠습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마음공부가 교당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와 실천이 되어야겠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내가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사회와 세계 또한 조금씩 평화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성가 그래서 좋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의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권재도 목사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부부의 날 재정에 앞장선 권재도 목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부부의 날이 처음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건 2007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12년 앞선 199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부부의 날 제정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재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으며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부부의 날 재정입니다. 부부의 날 위원회는 지역별 부부축제, 부부음악제를 열고 부부 사랑고백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영혼한 부부, 장수부부, 남북부부, 국제부부 등에 대한 시상 등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부부의 날 제정의 의미와 또 이 기념일 제정에 힘쓴 권재도 목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 오늘은 퇴근을 하면서 마음 편히 오경성님의 예쁜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인지 하늘이 활짝 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요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차 일을 할 때는 날씨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날씨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권재도 목사입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이 가정의 어떤 중심, 또 가정의 어떤 화목과 행복의 근본은 바로 좋은 부부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부부관계는 바로 정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표현도 잘하고 그런 마음이겠죠. 부부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비법이 있다면 바로 내일 우리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인터뷰에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사님께서 그 행복한 부부캠프를 150회 이상 진행을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찾고 또 해법을 마련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우리 금산 권덕학 교무님과 내일 행복한 가정 또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비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눕니다.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김정석의 나의 소망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헌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때일은 무더위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잠시 더위도 식힐 겸 해서요, 재밌는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조선인은 여름에 땡땡으로 살아간다. 길을 걸으면서도 먹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도 먹는다. 조선인이 연중 가장 즐겨 먹고 무섭게 먹어대는 것은 땡땡이다. 아, 이 내용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정답은 발표하도록 하고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원입니다. 황정자의 저문은 국제시장, 오늘의 첫 곡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0: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작과 함께 제가 깜짝 퀴즈를 내드렸는데 소개를 좀 할게요. 이 퀴즈에 나오는 문장은요, 1907년 2월부터 1909년 3월까지 2년여가량 조선에서 체류했었던 일본인 작가입니다. 우스다 잔운의 조선 견문기인 조선 만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네, 궁금하셨죠? 참외입니다. 참외. 저도 개인적으로 참외를 참 좋아하고 제 아내도 참외를 좋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서 참외 한 봉지 샀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문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 뭐냐 꼽으면 글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참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달고 시원하고 또 아삭아삭한 식감이 참 좋고요. 여기에 또 칼륨, 엽산, 비타민C 등등 이 갈증을 해소시키고 탈수를 막아주는 영양소도 풍부한 과일이 바로 참외라고 합니다. 또 참외와 관련된 속담 중에 만진중의 외장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만 가득한 땅에 참외 장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의 귀중한 존재를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으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노란 참외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들꽃님께서 조금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드렸던 그 문제를 정답 햇볕 이렇게 주셨는데 참외였습니다. 아, 하시면서 넌센스 퀴즈를 주셨어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정답은 들꽃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그리운 그 시절의 노래들을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명곡 한의 노래에 이어서 같이 듣겠습니다. 청춘의 삼색 깃발.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1차와 2차 누적 신청자가 8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와 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전체 대상자 3만 592만여 명의 22.39%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2조 3,743억 원이고요.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 및 체크카드가 47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이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와 7이었고 내일은 3과 8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다시 말해서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한다면서 개선을 권고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주기로 법을 개정했고요.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삭감했던 연금액도 환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남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도권과 영동, 남해안에는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와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비교적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수미가 부른 이것이 사랑인가 봐, 그리고 문성훈의 푸른 고향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수미의 이것이 사랑인가 봐는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서울 개인택시님이 청해주셨고요. 오늘은 대구에 계신 최영환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골고루 들려드렸습니다. 들꽃님이 아까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넌센스 퀴즈를 주셨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천 왕의 청자님. 들꽃님께서 보내주신 문제의 정답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개인지도죠. 듣고 보니까 맞네요. 개인지도 맞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무더위 잘 이기시고 출근 잘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일찍 문자를 참여해서 혹시 놀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늘 3부 4부 때 찾아주시는데 오늘 진짜 1부 때부터 찾아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방송 청취 잘하겠습니다. 더 붙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들꽃님 맞죠? 개인지도? 네. 아직 본인이 낸 문제 정답을 안 주셨어요. 아, 딩동댕 개인지도 맞다고 지금. 와, 저는 오늘도 참외 사왔어요. 저도 남편도 저도 너무 참외를 좋아해요. 참외 여름 과일이죠. 여름 과일.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외곽 변두리에 살아서 논밭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는 개똥참외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푸릇푸릇한 이렇게 선이 거져 있는 개똥참외. 그것도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좋습니다. 참외 맛있죠. 네. 메론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 패티김의 이별을 청해 주셨네요. 인천에 계신 도건님 같이 듣겠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인생 시그널 곡이죠. 오프닝 곡에 귀가 젖어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십니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2부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우리 들꽃님이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문주란 노래 좋아하시죠? 문주란의 그 사람 골랐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원음 방송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방송이 참 좋네요. 아름다운 인생 신청 한 곡 하겠습니다. 최희준의 하숙생 신청합니다. 제 이름은 조형일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조형일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신청곡까지 네, 같이 담아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청해주신 최희준의 하숙생 들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열심히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눠야죠. 선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2부가 시작됐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서 인사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꼭 글 남겨주시고 인사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소개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그림자님 김해에서 반갑습니다. 늘 똑같은 인사지만 저는 안 오시면 궁금해요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는 뜻이겠죠. 김해에서 찾아주셨고요. 또 카시도친 장위님도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셨고 윤영광 기사님도 노선우에서 지금 운행 중이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부산에서 김창성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도건님은 아까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신청곡 띄워드렸었죠. 인사는 지금 드리네요. 저녁 식사에는 항상 원음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성 우리 김창성님 네 항상 식사 시간에 인사를 주시거든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편안한 음악과 함께 식사하는 거는 뭔가 품위도 있고 우아하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왜 우리 레스토랑이나 뭐 이렇게 우아한 고급 음식점 가면은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탁 식탁 옆에 틀어놓고 식사하시면 그것도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노래 좀 띄워드릴까요? 우리 최송아님 닉네임이 참 이쁘시죠? 예, 최송아님이 청해 주신 노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세요. 최송아님은 오늘 신청곡도 예쁘네요. 아네모네 이미자의 목소리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에 살고 계신 현동수님 오늘도 예쁜 꽃사진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현동수님은 주위에 피어난 예쁜 꽃사진을 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현동수님 오늘은 장미꽃 사진을 주셨어요. 장미가 만발하네요. 안다성의 노래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신청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교탁 앞에 쓰셔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면 호명하면 손을 펄쩍 들면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청취자 몇 분 성함 불렀더니 우리 임영람님이 저도 참석합니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드신 것 같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영남님 잘 오셨어요. 또 대구 달봉이 할비님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청취 중입니다. 잔업 때문에 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문자 주시고 찾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인천 오라방님은요. 곧 비라도 올 것 같은 저녁이네요.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봄 가뭄이래요. 오늘도 2시간 수고하십시오. 영등포의 밤을 신청합니다. 오기특의 노래죠. 그렇죠.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러니까 기대 좀 하겠습니다. 봄가뭄 농사 짓는 데는 안 좋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농부님들 시름이 좀 촉촉하게 젖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배용주님께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노년은 가장 외로운 시기랍니다. 늦게나마 좋은 인연이 되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신청곡은 진송남의 역에선 가로등입니다.

오늘 무리를 좀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라디오를 켜고 나서 다운이 돼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쉬고 나니까 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도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은하수님도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들 출석부 들고 선생님이 부를 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빨리 가고 우리 2부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관악구 성현동에 김영부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주신 노래가 2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초여름 날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방송 들으면서 신청곡 띄웁니다. 행복의 샘터 우리 박재량과 이양일이 부르죠.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예가요 101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남자, 여자 동창들 23명이 만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답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우리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경북 예천 유천초등 39회 화이팅! 유천초등학교 39회 출신 경기도 성남의 김동영님의 아주 그냥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겠네요. 청해 주신 노래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같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김동영님. 그리고 구경옥님께서도 사연 주셨어요. 저도 출석합니다. 반가워요. 동원 선생님. 저보고 선생님이라고요. 손 들고 대답하는 거 예전에 제가 1등이었습니다. 읽기 시간에는 정말 그랬어요. 글짓기도 좋아하시고 읽기 쓰기 같은 거 좋아하셨군요. 구경욱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남 서풍구님은 어려운 결심을 자꾸 하시려고 청취는 매일 하고 참여는 4, 5일에 한 번만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시는 대로 바쁘시면 뭐 또 며칠도 못 오시다가 또 듣고 있다가 찾아주시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솜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참외와 관련한 깜짝 퀴즈도 내드렸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여름과일, 이게 참외이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여름과일 하면 수박 있죠, 포도 있죠, 자두, 복숭아 등등 맛있는 과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옛가요 백일장 시제는 과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이행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작품 집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백일장 시작합니다. 시제는 과일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고요. 예가요 101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세 곡은요. 모두가 신청곡입니다. 아빠는 마더로스는 하춘아가 불렀죠. 우리 대구 달봉이 알비님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영춘의 서울 구경 들을 때마다 재밌고 신납니다. 우리 신규식님이 청해 주셨고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이 청해 주셨어요. 또 신규충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는데 사연 좀 소개할게요. 재밌습니다. 아, 그 목요일날 제 사연을 들었다는 오류동 지인은요. 아파트 바자회에서 만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원음 방송에 신청곡을 보내라고 하니까 돈 들겠네 하길래 문자비 50원 들어요 했더니 그럼 안 할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원을 드릴게요 했더니 그럼 고민해볼게. 아, 요러는 겁니다. 별명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어요. 오류동 염전이라고요. 이렇게. 아, 이거 우리가 짜다 그러잖아요. 네. 듣고 계신가요 혹시? 네, 오류동 사시는 우리. 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50원, 100원이 여러분들의 추억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조금 품을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예. 또 너무 과하면 그것도 또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문자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세 곡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예가요 101장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는요 과일입니다. 과일. 과일이 어렵지 않을까 제작진이 그렇게 고민을 약간 걱정했는데 너무나 많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주고 계셔서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101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이행시입니다.

예가의 백일장 이행시입니다. 과거일랑 접어두고 도훈님을 만나보자. 1. 1번지 가요 레스토랑 아름다운 인생에서 맑은 호수님께서 오늘 바쁘시다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이행시 또 참여해 주셨네요. 남인수의 청춘 고백 청해 주시고 이행시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송춘희의 영산강 처녀는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은하수님 오늘 낮에 좀 일이 바쁘셔가지고 컨디션이 다운이 됐는데 아름다운 인생 들으니까 기운이 펄펄 난다고 지금은 네 번쩍 눈이 떠지셨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행시 오늘 과일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우리 구경옥님께서 옛가의 백일장 과수원에서 어릴 적에 일정 금액 돈을 내고 포도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탈이 났던 추억이 생각났어요. 1. 일찍 찾아온 더위에 시원한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구경옥님의 이제 추억의 사연과 함께 이행시였고요.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당신, 일벌레처럼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당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내가 책임질게요. 2515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몸 힘들어 축나는 줄 모르고 정말 일에만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평생을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만 줄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4부에서 우리 장원 급제 두 분 발표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과일 이행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왕 애청자님하고요. 또 영월애님께서 청해 주신 비 내리는 명동 배호의 노래죠. 이 노래가 오늘 끝곡인데요. 영월애님 며칠간 알바하느라고 방송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방송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그 밖에도 우리 평강공주님이 능금빛 순정 매호동 가로수님이 영월의 애가 가시도 친장미님 마지막 입새까지 오늘 배우들이 많이 청해 주셨는데 오늘 비 내리는 명동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기니 여쭙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0: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재영의 울고 넘는 박달재는요, 우리 안양의 김영일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우리 예가요 백일장 이행시도 참여해 주셨네요. 소개할까요? 과분한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차분히 몇 달이고 기다려봅시다. 여유 있게. 네. 좋습니다. 아, 4부가 시작됐고요.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예가요 백일장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참여해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의 작품을 조금 만나보고 장원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도건님, 과로하지 맙시다. 일도 좋지만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요. 네, 과로하 특히 또 밭일하시고 텃밭하시고 농부 농사일하시는 분들 더운 날씨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요. 뒷번호 1209 쓰시는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셨어요. 4학년입니다. 할머니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이행시 과자 주세요. 1. 이른 게 주세요. 이렇게 재치 있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할머니랑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과일에게만큼은 일편단심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우리 대구의 평강공주님. 아, 과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또 해운대 방현재님도 네.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일상생활 영위하며 편하게 아인을 접하면 그게 행복이죠. 저는 정신건강 1인자라고 합니다. 방현재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인생을 사랑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과외도 필요 없는 방송 무조건으로 1. 일상생활의 비타민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대구 최영아님도 칭찬글과 함께 찾아주셨고요. 뒷번호 5169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과로로 요즘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1. 일부러 아름다운 인생 볼륨을 크게 해놓고 힐링하며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동수님도 예, 또 자리해 주셨어요. 현동수님은 뭐라고 글을 써주셨을까요? 과일도 아닌 것이 과일인 척하네. 1. 일단은 과일 행사는 토마토야. 우리가 과채라고 하죠. 넝쿨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 다 과채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뭐 수박도 그렇고 사실은 넝쿨 예, 또 참외도 그렇고 그렇죠. 예, 과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고창님도 예, 현동수님 거부터 할까요? 네, 현동수님. 금방 했습니다, 제가. 김고창님께서는 이제 그 경비 근무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그러시네요. 이행시에 담아 주셨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 1. 일일이 단속합시다. 그런데, 이 경비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네. 고초가 많으시죠. 진짜 위험해요. 특히 단지내 이런 데서 청소년들 보호 장비도 없이 타고 그러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참 속상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금치원 기사님 오셨네요. 과묵하여 말없이 다 포용해준 남편에게 일일이 다정하게 못해드린 건 울면서 후회합니다. 이렇게 그리운 부군을 생각하시면서 이행시를 해주셨어요. 뒷번호 6940 쓰시는 청취자님. 과메기 먹으러 가족과 함께 포항에 갔어요. 과메기도 먹고 새해 1. 일출도 보며 호미곶에서 찍은 일출 사진도 같이 남깁니다. 사진과 함께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1월 1일 날 또 많이들 해돋이 하러 가시죠. 1년에 그 새해에 소망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들을 또 담아주시잖아요. 과분한 제가 아름다운 인생을 매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일이 나서지 말고 끼어들지 마세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까지 또 인천 왕의청재님 과찬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1. 읽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행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작품들을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했는데 또 누락되어 있는 작품들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모두에 감사드리면서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에도 일가견이 있던 세종대왕님께서는 일편단심 백성위에 한글과 치국이를 만드셨지 이행시를 주신 우리 안명화님 민들레님 너무 멋진 글 감사합니다. 오늘 장원이십니다. 그리고 뒷번호 1209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표할게요. 우리 민들레 안명화님 그리고 뒷번호 1209 쓰시는 청취자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김동식님께서 추억의 예가요 잘 듣고 계신다고 허인순의 밀바퀴 추억 청해 주셨고요. 또 우리 윤영강 기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까지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김정호입니다. 하얀 나비.

제가 1년 하고도 이제 한 반 정도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매일매일 저녁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저를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호명해 주시는 애칭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칠곡의 덕상거사님은 저를 꼭 임금님 왕이라고 그렇게 애칭을 해 주시는데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여운 동생? 예, 다 선배님들이시고 형님 누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진행자님이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시네요. 아, 뭐 왕이면 어떻고 선생님이면 어떻습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예, 과분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방현재님께서는요, 노래가 실력이 늘으셨대요. 추억의 옛가요를 접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노래 따라 부르는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죠. 또 해운대 백년 인생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최병건 기사님도 저희 아름다운 인생 같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 또 매우동 가로수님은 오늘은 오수선 가게에서 근무 중에 듣고 있다고 또 사연을 주셨네요. 우리 개나리님께서 조미미의 동창생을 청해 주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대구 친구가 큰 수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차마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못하겠네요. 친구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조미미의 동창생 청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끝나고 나면 방송 끝나고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네, 같이 듣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빠른 케어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조미미의 동창생 들었어요. 그 나이가 이제 좀 들고 아까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만났다는 사연도 전해드렸는데 친구들 안부가 궁금하거나 자주 연락을 하는데 좀 안부가 뜸한 친구들이 있으면 궁금하죠. 근데 또 멀리 살고들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니까 이럴 때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도 좀 주시고 그 친구의 안부도 좀 물으면서 또 친구한테 보내는 선물 같은 신청곡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살고 있는 동훈이 친구에게 조미미의 동창생을 띄워주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커뮤니티와 메신저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쉼터 사랑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뒷번호 9771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늦게 들어오셨지만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옛가요가 생각나네요. 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이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선곡에 다 차가지고 오늘 못 전해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뭐 이 노래는 제가 내일 그 라이브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좀 덥고 그런데 물 위에 있는 요거 제가 내일 할까요? 9771님 내일 네, 3, 4부에 통키타 라이브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네,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장안동의 서 소장님도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모두 모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동백꽃 피는 고향입니다. 우리 남상규의 목소리고요. 우리 강귀남님의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나 커다란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마음 공부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공부의 자리는 그런 큰 사건 속에만 있는 건 아니죠. 매일 마주하는 식사 한 끼에도, 무심코 주고받는 말 한마디 속에도 우리가 챙겨야 할 마음의 공부는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공부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니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 지금이 바로 공부할 기회구나 생각하며 그 일 그 일을 정성껏 돌보고 매듭 짓는 과정에서 진정한 재미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정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듣고 왔습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고생했던 기억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3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겠느냐. 밥 한 술을 뜨고 말 한마디를 내뱉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그 작은 빈틈을 타고 우리의 건강과 인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126장 새 회상 만난 기쁨, 성가 134장 둥구신 임의 광명.

매끼니 식사만 정성껏 잘해도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한량 없는 복을 불러올 수도 있죠. 반대로 식사 한번 잘못했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며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거나 공들여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말 한마디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제 방이라도 조그마한 틈 하나가 결국 불어난 물에 제 방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며 무심코 지나치는 그 방심이 자칫 내 삶의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밥 한 술을 뜨고 말 한마디를 내뱉는 매 순간이 곧 나를 닦는 소중한 공부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진 그 일 그 일을 정성스러운 자세로 대하며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마음의 제방을 더욱 단단하고 촘촘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송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마음 공부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대하다가 나중에 큰 후회로 남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됩니다.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풀어나가는 공부인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일에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에도 분명 귀한 공부가 담겨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부할 기회로 삼아 그 일들을 하나씩 잘 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재미와 보람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작은 일에 뜻을 두고 정성을 다하며 나날이 마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해머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은 선악의 근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심심단호거대 취정위 행자니. 저도 이제 선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탐심인지 내 마음이 지금 탐심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 치심이 있는지 아까 얘기대로 요란함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름이 있는지 이건 구별을 못하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인간으로서 바른 마음이에요. 내 가정이 잘 살고 싶다. 그것도 바른 마음이에요. 내가 또 무엇을 진급을 하고 싶다. 다 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일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안 돼.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선을 하는 마음은 네, 선. 제가 이제 20세에 출가를 했으니 뭐 요란함을 알겠어요. 어리석음을. 그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선을 하라고 하니 아침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아침에 앉아 있고 낮에도 앉아 있고.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뭔 일을 그런 생각 이제 저희들은 그때는 그 생각이 나죠.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제 무엇을 했는 그리고 어제 이제 누가 다툰 것이 오래 남아 있어. 그럼 그 마음도 놓아라. 오늘 뭘 하고 싶으면 우선 놓아라. 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슨 마음이니. 근데 생각하면 사회 생각하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오늘 하루 뭘 생각 계획하는 거 좋고 어저께 잘못한 거 반성을 하고 좋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놓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놓으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보니까 오늘 해 계획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시간에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어제를 반성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 아침 선하는 시간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맘도 놓고 저 맘도 놓고 이 생각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이 생각을 오늘 하면 이 시간에는 안 하는 것이다. 또 이 생각도 아까 얘기해도 좋은 생각이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내일을 무엇을 잘해야 되겠다. 다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하는 것은 좋은 생각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음을 놓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선할 때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20살 때.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왜 놓았는데 안 놓아지지? 평소에 이렇게 선하는 시간에는 많이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 때는 그 마음을 자꾸 못 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사회에서 살 때는 이제 어려서 우리가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이제 어린아이가 걸으면 한 발짝만 걸어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수저질을 못할 때도 박수치고 좋아해.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학교만 잘 갔다 와도 부모님이 찬성해줘. 또 무엇을 친구하고 잘하면 찬성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던 걸 할 수 있고 또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잘하는 것이라 좋아. 근데 좋은 마음도 놓으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좋은 마음은 좋다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좋은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선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정을 취해서 행하는 공부가 모든 근원적인 정을 취해야 근원적인 지혜가 나와. 공적한 자리. 이 공적한 자리가 자성정이에요. 자성정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 잘하는 것도 모든 걸 다 놓는 것이 자성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처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듣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 이 시간에는 이것도 놓고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이제 커져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자리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공적의 자리고 그 공적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영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늦게 아는 거예요. 그 선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다 놓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 고요는, 이 고요한 정은 우주의 다북찬 공적이고 우주의 근원적인 공적이고 우리 자성의 근원적인 공적한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공적한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아까 옳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다 나오는 걸 거기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 못해요. 제가 세상에 살았으면 이거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내하고 내 가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건, 불교적인 건, 진리적인 건 그런 것을 넘어선 자리, 그걸 놓은 자리를 통해서 옳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바른 것, 참으로 옳은 것, 참으로 그런 것을 지선의 자리에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보통은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한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을 주는 건 잘못된 거라 생각해.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어려서는 이제 조그만 가게 문방구나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제가 볼 때 오징어도 한두 마리에다 걸어놨지 한 축 두 축도 없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가서 오징어 한 마리가 걸려도 그 한 마리 사는 것도 큰일이에요. 큰 돈을 갖고 가서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길 때인데 그러면 가서 내가 주고 100원을 주고 사탕을 샀어요. 40원짜리를 샀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한테 60원을 내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 괜찮다. 근데 70원을 내줘. 그럼 오늘 수지 맞은 거야. 10원을 더 벌었어. 내가 수지 맞은 거야. 이것이 즐겁고 돈 버는 거 재미예요. 근데 종교에 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선. 절대 60원만 받아야지 이거 더 받으면 언젠가 내가 10원을 지금은 이익인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갚을 때 지금 10원이 1년 후에는 11원쯤 되겠죠. 이자 붙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 업이라는 걸 금전에 받을 때 업, 이 업이 받을 업을 받을 때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이렇게 가슴 아픈 꼴을 당하나. 근데 처음부터 내가 받는 그렇게 큰 업이 아닌 것 같아. 저도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께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자체의 그 크기를 전생에 그대로 진 사람도 있겠지만 작게 진 것이 나중에 커진 것 같아.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오래 전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안 죄를 졌는데 이것이 커졌구나. 그 생각이 조금 마음을 덜 달렸어요. 왜냐하면 지나면 다 커지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은. 그래서 죄도 커지고 복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을 받을 때 받으면 이것이 내 복이 다 아니라 내가 조금 복을 졌는데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업도 얼마 아니 아니 받는데 아까 여기서 제가 10원을 이익받아서 저희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0원을 우리 친구끼리 야 오늘 야 10원 벌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가서 갚으면 제가 10원만 갚겠어요? 100원을 갚지 1000원을 갚을지 모르지. 오랜 시일이 지나면 커지니까. 그래서 업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복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과나 불생물질을 보면 정확하게 40원을 받는 게 맞지 10원을 더 받는 건 잘못됐다는 법을 배우는 건 절대선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선 절대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한 후에 아 이건 절대선이고 절대악인데 저는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출가 안 해도 제가 교도로 살면서도 이런 원리를 배우시면 이게 절대선이죠. 이제 그런 것을 가장 크게 아는 것은 정을 가장 큰 정, 가장 큰 정 공적한 자리에 도달하면 가장 바른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원을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그것은 전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예, 공정영지의 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저는 예, 대종사님께서 서당에서 한문 배우셨죠, 공부. 근데 팔산종사님은 훈장을 하셨어요, 훈장.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팔사님이 이제 대종사님 진리를 깨쳐가지고 10살 연상이신데 제자로 되셨어요, 이제. 우주의 원리나 다른 건 다 대종사님 잘 알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한문은 대종사님보다 조금 더 알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한문은 훈장이었으니까 내가 좀 더 잘 알지.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심통을 하셨지. 타심통. 그러니까 팔산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잘 모셨어요. 잘 모셨는데 한문은 좀 내가 더 잘 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으셨던 것 같아. 팔산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망품에 있는 전망품 2장에 있는 법의대전. 그래서 나온 한문을 저기 종이를 갖고 와라 써나면서 착착 불러대셨어요. 그 글씨를 막 쓰시다가 잘 모르시겠어요, 팔사님. 대종사님께서 야, 그 글씨는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라, 이렇게 쓰라 자꾸 하니까 어떻게 팔사님이 거기서 승복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을 취해가지고 행하는 자가 공적의 자리에 가잖아요. 공적. 정을 아까 선을 해서 정을 자꾸 취해가는데 그 어디까지 가는 공적한 자리 우리 자성에 있는 공정 영지에 공적한 자리 가면 그 자리에서 영지가 되는 거야. 신령스러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자성,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 5년을 이해를 장차 어찌할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다 안 해서 그렇게 큰 정, 나가 대장. 그렇게 5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셨던 그 정으로 인해서 공정 영지가 통일 대각을 하신 거예요. 대각하시면 한문 따로 안 배우시잖아요. 그것도 아르시잖아요. 가장 공적, 가장 우주에 다복찬 공적, 자성에 있는 그 정, 이론의 진리와 합의라는 그 정에 들어가. 그 정에 들어가면 공적한 자리. 그 정에 들어가면 영지. 모든 걸 다. 타심통을 하는 걸 뭔 공부를 해서 타심통을 하겠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심통도 하는 그래서 우주 원리 전체를 생각하고 알지 전에는 공적의 자리에 못 들어가신 거야. 좌선의 근원적인 자리에 못 들어가신 거야. 그리고 탁 들으면 전부 알으셔. 알으셔. 대중까지 대강하신 후에 내가 모든 걸 이렇게 다시 과거에 궁금했던 걸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다 알았는데 월맹암에 가서 만법이 불여 여자 시슴마오 그것을 잠깐 걸렸다. 근데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정은 여기서 정은 정을 행하는 것은 심심탄을 하고 계속해서 곧 대치의 공을 어디까지 드리냐면 공적 정인데 정을 통해서 공적은 자리까지 거기까지 대치 공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수상문 정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2차 이문 소행이 돈점이 각이라 불과 참나냐하다. 2차 두문 가운데 소행 행동화 행위하는 바가 자성문하고 자성정해하고 수상정해. 자성문 정해를 공부하는 것하고 수상문 정해를 공부하는 것이 도노와 점수문 가운데 각각 달을, 달을 잇자, 다르다. 도노. 물로 깨친다는, 점점 닦아간다는. 예, 불과 가히.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마냐면, 이거는 참여한다, 참석한다는. 참석하는 게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지러움에 참석해. 어지러움은 뭐예요? 각각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섞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자성문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상문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두 개를 각각 다른 걸 섞어가지고 어지럽게 생각하지 마라.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연이나 오후 수문 중에 겸론 수상문 중 대치자는 비전취 점기 소행야라 취기 방편하야 가도 탁수기이니 그러나 깨친 후에 닦는가 깨친 후에 닦는 이거는 이제 깨친 후에 점수죠 똑같은 점수인데 깨친 후에 점수하고 깨치기 전에 점수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는 깨친 후에 점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깨친 후에 점점 닦는 점수문 가운데 겸은 아울러서 겸한다. 아울러서 겸한 말한다. 수상문 가운데 대치를 하는 공부자를 아울러 말하는 자는 점수문 가운데 깨친 후에 점수하고 깨치기 전에 점수가 좀 다른데 깨치긴 후에 점수문 가운데에서 수상문역 대치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겸해서 논의하는 것은 깨치기 전에 여기는 깨친 후에 점수죠. 깨치기 전에 대치하는 공부를 깨치기 전에 점점점 닦는 공부를 그것이 대치하는 공부죠. 대치하는 공부를 겸해서 함께 말을 하는 자는 전부 취하는 것이 아니다. 아닐 빚자잖아요. 이게 다. 이건 다 전자, 모두 전자. 모두. 여기서는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니다.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말. 이건 점수문 가운데 이거는 근기 중에 하열한 근기지. 점수문 가운데는 하열한 근기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근기. 깨친 후에는 이미 진리를 깨쳤으니까. 근데 깨치기 전에 공부하는 걸 하여란 근기. 이게 점수문 중에 대체하는 공부라는 게 깨치기 전이죠. 오, 깨치기 전에. 깨치기 전에. 여기는 깨친 후잖아요. 깨치기 전에 점수 한 점점 닦는 것은 깨치기 전에 점점 닦는 대치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수상문 정에 있는 사람하고 그 하는 방법을 그 점수, 그 여기서 공부하는 건 하이란 근기에서 행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취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만 취하냐면 그 취한다. 이게 내가 선택한다는 건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가져오는 것이니까 취한다. 그 방편만을. 그 방편만 취하는 거지 깨치기 전에는 방편만 그 깨치기 전에 공부하는 거 방편만 취하는 거지 깨친 후에는 이걸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자꾸 공부하는 것을 공부 내가 습관을 잘 못 고쳐서 고치는 거다고 다 고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방법만 갖다 하는 거다고 방법 가져다가 빌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짜는 헛되다 거짓이다. 헛되다 거짓이라는 그 가가 가짜라는 가가 있고 하나는 빌릴가가 있어요. 빌리다. 아, 빌려서 쓴다. 그 방법, 이 길은 돈데 예, 돈이가 길인데 길 또 하나는 방법. 길도 방법이지만 방법. 그 방법을 의탁해서 의탁은 내 의지해서 깨치기 전에 수상문 정에 공부하는 방법을 의지해서 아 이렇게 한다 의지해서 이 숙은 잘 숙인데 숙성하다는 잠잔다는 숙박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숙성하다 익히다 익다 다 익다 감이 다 익다 그런 거예요. 숙성하다 그렇게 할 뿐이다. 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그 다음에 네, 조금 올라온 거 이건 자기의 기자. 이건 마칠 이. 이거는 뱀 사.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방편, 즉 그 헌 방법만 의지해서 빌려가지고 익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깨친 후에 그 점수문 점점 닦는 수상문 정에 공부하는 것은 깨치기 전에 그 수상문의 방법만 갖다가 깨친 내가 깨친 자리를 내 마음 자리를 보고 그 방법만 갖다가 이를 대체해보고 또 한번 대체해보고 틀리면 고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또 틀려 또 저렇게 하다 또 틀려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해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잘못하고 방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여러 번 해서 익히는 것하고 깨친 후에는 다 알아. 아는데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틀린 걸 다시 한번 대조해서 가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예, 저희들이 그 구구단을 어렸을 때 다 외웠잖아요. 구구단을 다 아는데 99 81인데 82라고 쓸 수도 있어. 9 곱하기 9. 근데 잘 모를 때 9 곱하기 9를 81을 82를 쓰는 것하고 다 아는데 잠깐 잘못하는 거는 틀리죠. 99 81인지 82인지 80인지 81인지 흑숙박숙할 때가 있어. 다 모르면. 그러면 또 하다 틀려. 그럼 또 한번 구구단 전체 봐. 그래 거기서 81이 맞구나. 다시 고쳐. 이렇게 하는 거다고 내가 99 81인 줄 아는데 잘못 썼는데 그때 80으로 썼든지 81을 썼어. 아이 99 81인데 잘못 썼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 대조해보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대조해보는데 방법이 방법만 빌려서 한번 알아보는 거지 여기서 잘 몰라 속속박속한 거다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만 빌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틀리는 거다고 전혀 몰라서 이것인지 저걸 구별 못하는 거다고 완전히 다른 거죠. 하고 어차 돈문에도 역유기승자하며 역유기열자하야 불가일례로 판기행리 아니라. 어떠한 이유냐? 어떠한 이유? 연고는 이유라고도 하죠. 어떠한 어찌하자? 이 돈문가 왜 그러냐면 이 돈어문 가운데에도 또한 기 그 근기가 승한 자, 근기가 승한 자는 많은 자, 이기는 자, 근기가 승한 자가 있고 또한 근기가 하열한 자도 있어. 돈어했어도 돈어한 가고 한 후에도 근기가 승한 자가 있고 근기가 하열한 자가 있어서 불과 일례로 가히 한 가지 예로 가히 한 가지 예로 그 행리 이건 행아령자고 이 일자는 이제 성씨도 있고요 이씨 열대 그리고 오얏나무 이씨라고 그러대 오얏나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뭔 무슨 나무라고 그러는데 자두나무 자두나무 돼요. 자두나무. 자두나무이라고 돼. 오얏나무인데 자두나무. 오얏나무는 자두나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리. 어떠한 도리. 도리. 어떠한 도리. 여기서 있던 도리 같아요. 어떤 도리를 행하는데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깨친 후에 수상분 정해야 될 한 사람이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 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4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상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운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원업을 많이 기다렸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봉편 3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5월의 초록은 먼저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시선을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초여름 같던 날씨가 오늘과 내일 좀 진정이 될 듯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라는 듯 조금은 선선한 날씨가 되고 있네요. 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 26장입니다.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당부하는 대산종사님의 법문. 우리 역시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듣고 계십니다. 카라인이 지휘하는 벨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성급한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낭패를 보기 쉽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면 어떤 일을 해도 쉽고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열정은 성공을 부르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템포 쉬고 또 여유를 가지고 임하면서 무엇을 해도 성공을 거두는 우리 원흥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암안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추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계문과 솔성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견성과 솔성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2.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산에서 유숙한 여관의 주인이 마침 예수교인으로서 그 신앙이 철저하여 대단한 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의 경력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신앙생활 30여 년에 자기의 생활상에 많은 풍파도 있었으나 그러한 굴곡을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저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하여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듯 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런즉 그대들도 각각 신앙 정도를 마음 깊이 대조하여 보라. 그 사람은 아직 타력 신앙에 그치어 진리의 근본을 다 더이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 하물며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그대들로서 만일 파란곡절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어찌 바른 신앙이며 참다운 정성이라 하겠는가. 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13. 대종사 석두암에 계실 때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왕하며 알뜰한 신성을 바치는지라.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지라.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회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에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아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건하라. 14. 대종사 설법하실 때 김정각이 앞에서 조는지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 하시니 정각이 곧 일어나 사배를 올리고 웃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정각에게 정이 떨어질 만한 야단을 많이 쳤으나 조금도 그 신심의 변함이 없었나니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조실에 앉았으니 노독송옥의 얼굴이 완연히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지라. 산하가 백여리에 가로막혀 있으나 그 지극한 마음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니라. 16. 정석현이 사례기를,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울 일이 많사오나 법신불전에 매일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이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고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울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아니하나니라. 내가 봉래산에 있을 때 같이 있는 몇몇 사람은 그 험산 공곡에서 거처와 음식이 기구하고 육신의 노력은 과중하여 모든 방면에 고생이 막심하였으되 오직 법을 듣고 나를 시봉하는 재미로 항상 낙도 생활을 하여왔고 또는 영광에서 최초의 구인으로 말하더라도 본래 노동도 아니하여 본 사람들로서 엄동설안에 간석지를 막아낼 때에 그 고생이 말할 수 없었건만은 조금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오직 이 회상을 창립하는 기쁨 가운데 모든 고생을 낙으로 돌렸으며 나의 하는 말이면 다 즐거이 감수 복종하였나니 그때 그 사람들로 말하면 남보기에는 못 이길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싫은 마음 속에 낙이 진진하여 이 세상에서 바로 천상낙을 수용하였나니라. 그런즉 그대들도 기위 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굳은 신념과 원대한 희망으로 어떠한 천신만구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초월하여 모든 경계를 항상 낙으로 돌리는 힘을 얻은 후에야 한없는 세상에 길이 낙원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17. 제자 가운데 신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끄는 사람이 있는지라 대종사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몸은 곧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지 못할 자본이언을 그 중요한 자본을 상하여 신을 표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는 진정한 신성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지식과 문장이 출중하고 또는 한때의 특행으로 여러 사람의 신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회상의 종통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오직 이 공부 이 사업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신성으로 혈심 노력한 사람이라야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신성품 12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영육쌍정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6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니와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 박았으되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으며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나니 새 세상 수도인들의 상징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탐, 진, 치를 대치하는데 염, 공, 명 세 가지가 필요하나니 청렴은 탐심을 대치하며 공심은 진심을 대치하며 명심은 치심을 대치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 그 공부는 일취월장하나니라. 19.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생각 않는 임종인에게 천도법문 설해주기가 어렵듯이 스스로 살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충고의 말 해주기가 어렵나니라. 21.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22.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발원이 없고 향상코자 노력함이 없는 이는 곧 살았으되 죽은 이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나니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떠나는 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챙김이요 세상에 나서는 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초의 발언을 크게 세움이니 성불재중의 원이 모든 발언 가운데 으뜸이니라. 25. 말씀하시기를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지니라. 26. 말씀하시기를 사필 규정도 맞지만은 실은 정할 정자 사필 규정이요 앙급 자손이라 하거니와 실은 앙급 자신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실끝만한 사심이 단서가 되어 영겁대사를 그르치게 되나니 중도에 변심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대들의 스승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것으로 아는 것 같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30. 말씀하시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천리가 할 일은 천리가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나니라.

0: 네,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16장에서 3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마음심기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인은 빼앗으려 하나 성인은 양보하고 범인은 다투려 하나 성인은 화합하며 범인은 있는 것에 집착하나 성인은 없는 것까지 놓아버리고 범인은 사사로이 자기만 나나 성인은 두루 함께 하느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는 마음으로 전하고 말과 글로 전하고 실행으로 전하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을 전할 때 자신이 먼저 연마하고 실천을 해야 살아있는 소리가 나고 진리와 스승과 법에 맥을 대야 힘이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소리가 나느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통쾌한 때는 애써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썼을 때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때요. 인과 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니라. 41. 대산종사 하섬으로 들어가던 배가 물이 들어 바다에 잠기는 위경에 처했을 때 한 교도가 자신보다 학생들을 먼저 구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받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경우를 당해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두 마음 없이 양보하면 자기도 살 수 있고 설사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용 없는 사람은 소인이요 살아있는 송장과 같으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큰 잘못이라도 부모, 동지, 스승, 진리 전에 낯없이 고백하면 그 잘못이 가벼워져서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느니라.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높이고 앞세워주고 자기 분수를 알아 나설 자리에 나서고 물러설 자리에 물러설 줄 아느니라.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 되기가 참으로 쉬운 일이나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니라. 사람들은 쉼 없이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과 조화가 나타나리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는 인복이요 정신을 깨우쳐 키워주신 스승은 천복이니라. 인복은 일생에 그치나 천복은 영생에 미치는 것이라. 천복 뒤에는 인복이 따라와도 인복 뒤에 천복이 반드시 따르지는 않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이 될 것 같으나 영겁을 놓고 보면 해를 받을 때가 좋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짓지 않고서 받는 해라도 달게 받고 참아 넘겨버리면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4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난경과 곤경을 당할지라도 열애가 되려는 서원과 바꿔서는 안 되느니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조복받은 사람이라야 천하를 제도할 수 있느니라. 5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못되기 쉬우나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 내 일도 잘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도 진리의 세계를 볼 때는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멸에 끌리지 않겠죠? 생멸에 끌리죠. 그 생멸에 끌리지 않는 것은 대자리에다가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생멸 없는 놈만 불교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밝히는가 하면요, 인과보응을 밝히는 거예요. 인과보응.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멸 없기만 합니까? 뭐로 변합니까? 인과로 변하죠. 인과로 변하는 거예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를 받는다. 과를 지으면 또 인이 또 지금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인과보응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가 되고 이건 뭐가 됩니까? 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밝혔다 이 말이죠. 이 이치를 밝혔다. 그런데 불교가 밝히는 그 주체는 뭔가 하면요,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자리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주체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체를 삼아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서품, 아 이제 교육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전미개오. 이 뭔 말입니까? 전미개오. 비한 것을 궁궐리 가지고, 비한 거 궁궐리 가지고, 왜 내가 개오를 하면서 개성을 썼어요? 개오. 예, 오. 깨달음을 연다. 깨달음을 연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통한다 그러죠? 도통한다 그러죠? 도통한다. 깨닫는다 그러죠? 거기서 전미개오다. 미함을 궁궐려가지고 깨달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열어가는 그런 방법을 밝혀주신 것이 불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서품 1장에서 이제 이 지금 이제 불교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내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교는 뭔가 하면요, 이 대자리에다가 이제 줄을 두가지고 이제 형성된 그런 그 종교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서품 1장에서 처음 교육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육아. 육아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육아의 주체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유교 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교육품 그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요, 이제 육아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어떤 뭐를 밝히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우주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형상 있는 것을. 자, 불교하고는 완전히 지금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다 그랬죠. 근데 유교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이제 과거 선천시대의 종교예요. 종교지만도 유교는 뭔가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자,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지금 이제 주체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삼강오륜과 인이예지를 가르쳤다. 삼강오륜 인이예지. 삼강은 뭡니까? 하여간 그 강이에요. 이제 강이고. 오륜. 다 오륜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예요. 이게 도리예요. 인간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
이게 뭔가 하면요, 유교가 밝힌 주체예요.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우주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기 때문에 채짜리보다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인이 예지거든요. 인, 의, 예, 지. 제가요 지금 한양에 사대문 얘기했죠. 다 그 이게 인이 예지로 돼 있다 그랬죠. 그 남대문을 뭐라 그럽니까? 속예문. 속예문은 뭔가 예예요, 예요. 돈이문 다 이렇게 지금 사대문의 이름이 지금 인이 예지로 돼 있다. 가운데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사대문 가운데 예? 종각 보신각. 보신각. 그래서 인이 예지 사대문을 딱으로 해놓고 이게 오상. 이게 지금 사상이지요. 그 저 신까지 들어가면요 오상이 되는 거예요. 오상이 돼갖고 가운데 보신각을 세우는 거지거든. 이게 지금 말이죠. 유교가 지향하는 이게 이론을 문화적으로 성화시킨 것이 뭔가면 서울의 한양의 모습이에요. 한양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만 조선조 500년간 유교가 주가됐죠? 이 유교가 주가된 유가의 이론을 말입니다. 이렇게 건물로 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게, 그러면 속예문, 지금 요새 말이죠. 속예문 앞에서 뭐 한다, 뭐 한다. 뉴스 많이 나오죠? 속예문.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왜 생긴 거 뭐,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거예요. 여기다 주체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가의 주체는 뭔가만 우주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불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짜리 그랬죠. 이건 뭡니까? 소짜리. 소짜리예요. 소에 바탕되어 있어요. 유교는요. 소짜리에 바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유교가 지향하는 이것은 말이죠.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대단한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인데, 그만 유교가 형상 있는 것만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체 유교를 얘기할 때,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경계는 뭐라 그럽니까? 주역. 주역이죠. 그 다음에 주역 다음에 뭡니까? 무극. 태극, 음양, 오행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다 밝혔어요. 밝혔는데 주역도 결국은 뭔가 하면 주역도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주역은 말이죠. 유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교수입니다. 주역이 안 그렇습니까? 주역이 그렇지만도 주역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주역하는 역자 있잖아요. 여기 뭡니까? 그렇죠. 변화. 변화예요. 주역이라고. 이게 저 변화. 역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뭔가면요? 대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변화가 대자리에서 일어나냐고요? 소자리에서 일어나죠, 변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지향하는 것은 소자리의 바탕에 있다 이 말이죠. 소자리의 바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참 따지는데 유교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예의 범절 아닙니까? 그러죠? 예의 범절. 예의 범절 잘 지키라. 참 이거를 계속 주장했거든요. 저 어릴 때 말입니다요. 유가의 전통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요. 참 제가 예의 범절 하여간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변화인데 저 오늘 아침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요 하 지금 딱 이제 하나 왔어요. 근데 그 톡 내용이요. 저 맨 이제 그 칼럼 보내주는 이제 교도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실질적인 것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요. 이제 아까 제가 추역 얘기했죠. 추역. 우리나라 추역의 대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호는 그 대가가 대산 김석진 옹. 근데 이제 이 김석진 옹을 있는 건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종교 담당 특별 기자예요. 종교 분야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분은요, 우리나라 종교의 대가들을요,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계속 싣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썼는데, 저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딱 보냈더라니까요. 자, 김석진 옹이 말하는 운수. 자, 저기 운수. 어떻겠습니까? 자, 이게 운수를요. 제가 이제 연초에 꼭 이 양반이 이제 김석진 옹 인터뷰 해갖고 그 해에 운수를 지금 이제 백성호 기자가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제목을 어떻게 글 쓰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요. 아, 이제 이 대가가요 하는 말이 굉장한 개가 나왔다. 굉장한 개가 나왔다. 주역의 개. 괴. 괴가 나왔다. 굉장한 개가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야. 정부냐 소인이냐 선택해야. 이게 뭔가면요, 그 이제 저 칼럼 제목이에요. 정부냐 예, 소인이냐 선택해야. 이게 뭔가면 칼럼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정부만 해당되겠습니까? 단체를 이끄는 모든 단체가 다 해당되겠죠? 이 정부라는 단어 속에는요, 꼭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단체, 그 집단만 이해할 거냐? 아니면은 소인이 될 거냐? 이거를 뭔가면 선택해야 될 괴가 나온 거예요. 중요하죠? 아이고, 안 중요한가 봐.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단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소인으로 전락할 거냐? 자, 멋지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해하고만이죠. 이게 뭔가면요, 단체와 집단을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소인으로 전락해버리냐. 지금 우리 주위에 소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면은 뭘 모르는 것이죠.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이 양반이 설명해서 변하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뭔가 하면요, 변화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주역은요, 글쎄요, 진리의 세계, 우주 만유가 형상 있는 것을 주체했기 때문에 형상 있는 것은 어쩝니까? 변하죠. 형상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형상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변하지요. 형상 있는 것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형상 있는 것에 변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아의 주체가 변하다 하는 거 확실히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참 육아의 주체가 이 지금 형상 있는 우주 만유한 주체를 따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고전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아무리 거듭해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중요한 메시지란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모두를 위한 평화, 그리고 나만의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중에 어떤 걸 찾을 수 있을지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볼까요? 5월 20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장현아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장범준 어느 날 우연히 듣고 왔습니다. 책이든 영화든 노래든 고전이 꾸준히 사랑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앞서 제가 얘기한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분명 좋은 의미가 담긴 거일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특별한 의미를 꼭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발견하실까요? 각자 우리 가족분들이 일상 속에서 오늘 어떤 것과 마주하게 되실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어떤 걸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선호하는 건 또 있으신가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좋은 음악 나눠 들으면서 알콩달콩 신나게 함께 해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나는 신청곡 한 곡으로는 쓰게 안 찬다 하시는 분들 세 곡까지 묶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 쌩하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왔죠? 오늘도 2부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2부에 배송받으실 수 있다는 거 짚어드릴게요. 디보드 8072님이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리네요. 꽤나 요란한 비예요. 모두 보행 조심,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내릴지는 몰랐어요. 그냥 비가 올 거다.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었나 봐요. 비가 내일 온다더라 라고 생각만 하고 잤는데 출근길에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해서 저도 살짝 당황을 좀 하긴 했습니다. 비가 좀 세차게 내리는 지역들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오늘 환하게 눈에 잘 띄는 옷 입으시고요. 주변에 보행자분들도 운전자분들도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랄게요. 최상목님이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 우산 준비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최상목님도 운전 조심하시고 우산 들고 나가셨다가 비가 그치더라도 혹시나 잘 챙겨 들어오시고요.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Bromance 여자 사람 친구 두 곡 듣고 올게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Bromance의 여자 사람 친구였고요. 7시 15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123 아빠님께서 어머 빨간 장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몇 송인가? 한 50송이 되나요? 한 다발 빨간 장미 사진을 아주 고급스러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수요일부터 막 향기가 가득하네요. 비 내리는 수요일 연하님에게 드리며 출근 중이에요. 이제 그만 와 비야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예, 좀 출근길에는 또 퇴근길에는 비가 살짝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운전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궂으면 이게 진짜 하루 종일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근데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물어서 오늘 내리는 비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 관련된 농장주분들을 이렇게 좀 SNS상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오늘 비를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내일은 비가 정말 제대로 넉넉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일단 오늘 저는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먹을 농작물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비가 좀 넉넉하게 뭐 논밭과 들과 이게 좀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비가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입지 않을 정도로요. 이하나 의원님이 덕분에 아주 시원한 아침입니다. 며칠간의 더위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약간 이런 맞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진짜 여름처럼 더웠었는데 비가 좀 내리니까 확실히 공기가 좀 차가워진 느낌? 좀 상쾌해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살짝 좀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하의 노래 듣고 올게요.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김장훈 알리 봄비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생하니 배송해드릴 신청곡 왔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청해 주셨을지 잠시 후에 신청곡 왔죠요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윤영준님이 대구에도 지금 비 내린다고 대구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대구분들 요 며칠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부디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분들도 저희와 이렇게 얘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예요. 할리우드 액션. Yeah.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색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0945 고객님께서요,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왠지 센치한 노래들이 좀 듣고 싶네요. 제가 고른 세 곡 특가장에서 함께 듣고 싶어요 라며 신청하신 펀치 헤어지는 중 헤이즈 해프누연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0945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신청곡 왔죠. 오늘은 센치함을 아주 푹 느끼고 싶어 하신 0945님의 선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펀치 헤어지는 중 헤이즈 해픈 우연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세 곡 전해드렸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즈의 노래예요. 내 맘대로.

오즈의 내 맘대로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잠시 후 3부에는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도 귀여운 동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새로운 동요도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들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2부 끝곡은 참소미예요. 진달래.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3부에는 동요동요 채채차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요 한 곡과 퀴즈 준비해놓고 있어요. 잠시 후 잘 들어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그 구간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동요 만나볼게요. 김현철이에요. 연애.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 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채채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당일당의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이었습니다. 손정우 작사 작곡의 동요 우리 집 귀염둥이였어요. 제22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었는데요. 자, 이 노래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유치원 갈 때 옷도 챙겨 입고요. 땡땡땡땡 잘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과연 무엇일까요? 유치원 갈 때 옷도 챙겨 입고요. 땡땡땡땡 잘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1번 놀랍게도, 2번 눈 감고도, 3번 언제라도, 4번 혼자서도. 1번 놀랍게도, 2번 눈 감고도, 3번 언제라도, 4번 혼자서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여보세요?
1: 미스라 뭐하니?
0: 나? 편지 써.
1: 누구한테?
0: 있잖아 걔.
1: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는 뭐하냐?
0: 아마 1촌 파도 타고 있을걸. 아,
1: 야 네 좋아하는 그 작가 전시한다는데 같이 갈래?
0: 너는 그냥 혼자 있을래.

동요동이 채채차 오늘은 손정호 작사 작곡의 동요 우리 집 귀염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출제 구간이었죠. 유치원 갈 때 옷도 챙겨 입고요. 땡땡땡땡 잘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유치원 갈 때 옷도 챙겨 입고요. 땡땡땡땡 잘해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놀랍게도, 2번 눈 감고도, 3번 언제라도, 4번 혼자서도. 1번 놀랍게도, 2번 눈 감고도, 3번 언제라도, 4번 혼자서도.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4부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영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DK 김현지 혼자 왔어요. 4부 첫 곡입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동이동이 채채차 손정호 작사 작곡의 동요 우리 집 귀염둥이 함께했어요. 가사에 우리 집 귀염둥이로 등장하는 체린이가 대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보지 않아도 아주 야무지고 똘똘한 어린이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자, 이 노래 중간 부분에 유치원 갈 때 옷도 챙겨 입고요. 땡땡땡땡 잘해요 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시스타의 나 혼자, 에픽하이 혼자라도, 김현정 혼자한 사랑, 언니네 이발관 혼자 추는 춤 노래도 듣고 왔습니다. 정답 무엇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혼자서도 였습니다. 2200님 4번입니다. 혼자서도 이런 귀여운 코너도 있었네요. 어유, 오늘 정말 맛있어요. 2200님. 아, 이 귀여운 코너가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주 오세요. 3097님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그런가 노래들이 다 감상적이네요. 혼자서도 와우, 유치원생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고요. 2960님 4번 혼자서도 비 내리는 수요일 빨간 장미 한 송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오늘도 파이팅해요. 준선선우 아빠님 4번 혼자서도 혼자가 아닌 나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763님 4번 혼자서도 우리 집 귀염둥이가 혼자서도 잘하는 걸 보고 감격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사춘기가 와서 반항 중입니다. 아들아 유유라고. 5831님 4번 혼자서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혼자서 차에 앉아있으니까 졸리네요. 안전운전하세요 보내주셨고요. 5659님 4번 혼자서도 아주 기특한 어린이네요. 그러게요. 체린이 너무 기특하죠. 우리 집 꼬마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뒷번호 4802 쓰시는 분 4번으로 찍어요. 웅이 아버지님 4번 중학생이 되면 알아서 할게요 로 바뀌죠. 저번 주에 3만원만 안 빌렸어도 이걸 확 아니, 중학생 자녀분에게 3만원을 빌리셨어요? 채권 채무 이런 게 들어가면 가불이 좀 정해지긴 하죠. 웅이 아버지님 어쩔 수 없네요.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9088님 4번 혼자서도 아우 저 집 부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저희 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손 가는 남편의 애들까지 제발 혼자서 하는 습관 좀!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0316님 정답 4번이죠. 하하, 너무너무 귀여운 동요 덕분에 오늘도 동심의 세계로 퐁당 보내주셨어요. 9088님 031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김보경의 노래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가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아침 문득 20이라는 숫자에 멈췄습니다. 20일, 그것도 5월 20일.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이내 다행히 생각이 나긴 났습니다. 살면서 이날을 잊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 세 사람이 각각 생일이었는데 못 보고 소식이 좀 닿지 않은 지가 되니까 그새 그걸 또 잊고 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신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세 명이 같은 날 생일이지? 물론 세 명은 서로 모르고 저만 연결되는 지인들이지만요. 어디서건 다들 각자 좋은 날을 보내고 있길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김건모 기분 좋은 날.